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우는 5월입니다. 봄의 절정이 지나고 절기상으로는 벌써 여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24절기의 7번째 절기인 리파가 지나면 산과 들 그리고 도시 모두가 녹색으로 서서히 물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은 이렇게 좋은 계절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서로 문안을 전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연길시의 김홍수 씨가 가정에 항상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꿈속의 고향을 보내드립니다.

5월의 숲은 푸르고 하늘에는 정명함이 가득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가족이란 함께 할 때가 더욱 가치 있고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훈춘시의 장영호 씨는 이렇게 좋은 계절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서풍도 다녀오면서 즐거운 추억을 남기고 싶다면서 노래 들놀이 갑시다를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0: 혼춘 씨에 계시는 리선자 씨는 어머니의 환갑 생일을 축하드리면서 어머니가 즐겨보시는 소품을 요청해봤습니다. 리선자 씨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어머니께 우리 요청아마당 프로그램을 통해 항상 마음속에는 가득했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리선자 씨가 어머니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요청한 소품, 계약서를 보내드립니다.
1: 여기 돼지고기 매대 원갑을 못 봤습니까? 못 봤다고? 야, 저 원갑이 워낙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아, 그런지 두 살이 어찌 센지 그래서 내가 좀 지랄까 하다가 얘네 우주 막 심술을 막 피운다. 아, 그런데 어디 갔을까? 화장실 갔을까? 어? 어, 저기 오는 거
2: 봐.
3: 도토배 같은 나그네 내 요렇게 돼지고기 쌉소 하면 소리치며 오는 거 보면서도 저 피에 따라나는 거 보세요.
4: 돼지고기 쌉소!
2: 돼지고기 쌉소!
4: 우리 집에 돼지고기 쌉소!
2: 돼지고기 쌉소!
4: 내 것도!
2: 돼지고기 쌉소!
4: 내 것도 쌉소!
2: 아줌마 저만 장사라도 빌라타고만 잉?
1: 어째 또 이래 걸고든도? 아니 내 소리치기 싫을 때 소리치는 아줌마이 무슨 상관인 거야?
2: 아이 소리쳐도 남인데 옆에서 장사하니까 하는 말이구만.
1: 어? 아이 내 눈이 한 게 옆에서 장사한다고 그랬나?
2: 아 그래 내 옆에서 장사 안 했어도 내 돼지고기 쌌어!
3: 내 거지!
1: 모르는 사람들이 그랬으면 뭐 우리들이 연애하는 거 하겠었구만.
2: 아이고 도토바이 같은 아줌마의 꿈에 볼까봐 무서웠었구만. 무슨 놈의 연애는 아이고 생각하고 즐거웠었구만. 아이고 도토바이 같은
1: 무슨 도토바이 이 아줌마 계속 도토바이 하면서 그렇게 도토바이 하면서도 어쩌나기는 내가 무도를 못 쳐서 그렇게 심술을 피우고 그리고 그 한바꿈 아줌마 하고 싸먹은 길에 녹임도
2: 아이고 아줌마에 내 아줌마가 춤 못 쳐서 그 한바 싸매는 줄 알고
1: 그럼
2: 한바거지 군자 짜를 못 맞추니까 싸미 되겠지. 아이고 왈줄 알고 원래 그렇지 그만다 한발 다 내디디고 이따가 없어
1: 아 다치지
2: 마 없어
1: 아 이래서 막
2: 짜짜 군자 짜매 이 살과 살이 되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 똥물 항살이 같은 아까 다리개를 이래가지고 군자 짜 군자
1: 나는 인간도 습더구마. 나는 그 아줌마에 내한테 더 안겼으면 십습더구마.
2: 예, 저 왔겠습구마. 콕 저와 합서.
1: 아이고, 저책부터
2: 예, 저 왔겠습구마.
1: 아줌마에는 내가 무도를 못해서 애들랍지. 콩닥닥.
2: 이렇게 도토바이 생하길래 할 일, 호래비를 사야지. 호래비.
1: 아, 왜죠? 호래비? 아, 호래 보컬이야. 야, 아이, 내 호래비. 저렇게 득살이 쉬어야 하길래 몇 해 동안 혼자 과부로 살면서도 혼사 말이 들어오는 게 없지.
2: 아줌마! 아줌마! 내한테 혼사 말이 들어오는지 아이 들어오는지 아줌마 어떻게 안
1: 돼? 어째 모르겠음도 알다 뿌입지. 아줌마니 내한테서 혼사 말이 못 들어봅니. 그는 어느 사람들한테 혼사란 혼자도 못 들어본다 얘기해.
2: 아이고 이거 좀 아즈바이도 봤었지. 저 먼데 한국에는 이 회사람 있는데 청원하는 거. 아이고 I love you.
1: 한국에 이 회사에 어, 그 수궁지 털이 몇 개 없는 그 한국인인 게 대원여사, 내가 같이 한국에 가서 살아볼래? 이인 게 뭐, 아이고. 돼지고기를 팠구만.
2: 이 집에서 돼지고기를 판다고? 아줌마, 예. 이제 무스개랑도 이 집에서 돼지고기를 판다고?
1: 또 굴구둔다. 나 어디 이 집에서 돼지고기를 판다 했으면 좀 이 집에서 돼지고기를 팝니다 이랬을지.
2: 아줌마, 예. 이 집에서 돼지고기를 판다 이랬어. 이 집에서 돼지고기를 팠구만 이랬지.
1: 아이, 내가 이 집에서 돼지고기를 팝니다 이랬어. 이 집에서 돼지고기를 팝니다 이랬었지.
2: 아줌마, 여기서 이 집에서 돼지고기를 판댔었구만.
1: 야, 이 아줌마 이거. 아까. 예, 말하겠어요. 어떡하지, 구이양도. 예? 그 말 말하겠어. 칼로스. 예원아, 이 골목에서 아줌마의 비기스에서라도 아줌마의 돼지고기 다 싸고 내 아줌마의 또 가보내야 되지, 알겠다. 아줌마, 내가 아줌마의 돼지고기를 내 다 싸면 아줌마의 다른 데를 가겠습니다.
2: 아줌마 무슨 우리 집에 돼지고기를 다 싸겠어?
1: 글쎄, 내 아줌마의 돼지고기를 다 싸면 아줌마의 다른 데를 가겠는가 말이야.
2: 우리 집에 돼지고기를 타서.
1: 예.
2: 정말 우리 집 돼지고기.
1: 아, 예. 아줌마 들어갔어. 여기 있는 것도 이 죽은 고기고 산 고기고 여기 있는 고기란 고기 있는 다 싸겠습니다.
2: 아줌마, 우리 집에 돼지고기를 타서 막 다 싸겠다 말씀.
1: 예. 그래서 이 집에 그래서 집도도 매대고 그래서 죽은 돼지 죽은 고기고 그래서 산 고기고 이 안에 고기란 고기 있는 몽땅 다 싸겠습니다. 예. 열만 받겠습니다. 말하고. 예. 이만원? 아유, 이만원이 무슨, 아이, 만큼만 무슨.
2: 아줌마이들. 이만원인데.
1: 그러면. 어때, 이 자식아, 야, 믿었던 유리래, 만큼.
2: 8만원만 냈어.

0: 이건 애기 무슨 8만원 무슨 아이 많구만 무슨 쟤 애기 터스만 내 두 돈 가지러 갔다 올세요 아줌마 이 돼지고기 다 정도 내놓으세요
1: 예
0: 8만원 사겠어
1: 아이고

0: 대체도 본저의 이만한 거 저 도토바 같은 나그네 어찌는가 보느라고 홀리부기 해서 8만 원을 했대. 정말 8만 원 나를 준다구만. 여러분들 내 말 듣고 예? 절대 어디 가서 외우지 맙소예. 저 나그네 잼도 안가리 띄운 후에 거저 정신 푸떡 들어갔고 예? 돼지고기 장사를 거저 똑같이 해서 예? 만원짜리 묶음이 잼 매시께서는 이렇게 꽁지에 넣었었구만. 내 요렇게 곱게 생긴 과부 혼자서 여 돼지고기 장사를 한다고 정말 알게 모르게 뒤에서 많이 생각해 줬었구만. 그래서 내 오늘 이렇게 인사도 할 겸 속심도 나눌 겸 이래 이그 똥물 한 사리 같은 안가 중간에 그저 팍 깨던 바람 지금도 우리 전쟁 협정 아이 됐지도 내 그래서 도토바 어우 도토바에 온다.
1: 아니 언제 아직도 정관 아이나
0: 해수도 오늘 가져왔음도
1: 어 이게 예. 8만 원 게라 10만 원짜리 저축 통장입니다. 예.
0: 아 8만 원이랬는데 왜 10만 원도
1: 어? 어. 저 아줌마하고 내일에 아래 옷집에서 돼지고기 장사지라 하면서 예. 서로 기어는 미분정도 들고 고분정도 들었는데 그 미분정에서 10,000원 고분정에서 10,000원 이렇게 2만 원 해서 내 보태서 그저 10만 원 다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0: 아줌마는 정말 길게 생긴 것만큼 보이도 크고.
1: 아이고 아이고 참이야.
0: 10만 원은.
1: 아이고 어쩌랬다. 아줌마 정신 차렸어. 정신 차렸어 정신.
0: 이게 내 정신 얼숨도.
1: 예 얼숨 마셔 어째.
0: 아줌마 그걸로 여기 꼬집밥 없어.
1: 어디
0: 여기로 그래고.
1: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고분은 아줌마는 내 어떻게 꼬집 숨도. 그 아줌마 그래도 말고 이 손을 내게도 보타고들 콱 꼬집어왔대 뭐.
0: 아이고 네. 아유 이거 좀 나 없어 빌라스구만.
1: 난 아이디어 쓰구만.
0: 가만
1: 이제 이 도둑놈들 아주 이거 잼도 이 가만 이거 내 거둬들여서 사야 됐지 이거.
0: 아이 어찌 물리자고 이래 잼도?
1: 물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아줌마하고 내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예.
0: 계약서를?
1: 예 그래야 서로 물리지 못합니다.
0: 아이고 아줌마이 나 물리지 맙소.
1: 내가 이제 방금 계약서를 썼는데 좀 내 읽으면 아줌마이 들어봅소. 예. 한번 들었어. 아줌마 또 글씨 할게 없어. 글씨 써서 들은 게
0: 보내. 예 예.
1: 계약서 드립줄 한 보털과 드레박 응답은 아래와 같이 계약을 맺는다.
0: 아이 무시게 아이 아즈바이 드레줄이고 드레박이고 하는 건 무시겜도.
1: 어? 야 아줌마이 아 지금 유머하시게 아이고 뭐입니까. 그래서 아줌마는 이렇게 곱게 생기길래 드레박으로 상징하고 나는 기다맣게 생겼기 때문에 드레줄로 상징했단 말이야.
0: 알았어 그럼 날래 읽었어 읽었어.
1: 여기 주의한 게 자 아줌마 잠깐만 여기 들어가지.
0: 예.
1: 드레줄은 드레박이 내게로부터 예? 고기든 집조든 심지어 숨가진 시팔이든 과부든지 현우 여기 있는 물건을 몽땅 10만 원에 넘겨 소유한다. 어떻습니까?
0: 몽땅?
1: 예, 몽땅 20만 원에 넘겨. 예.
0: 돈이 되겠구만!
1: 돈이 되지!
0: 다 썼을구만!
1: 다 썼을게! 예, 요거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0: 예, 예.
1: 아니. 이거 봐보세요.
0: 예, 좀...
1: 계약서는 쌍방이 지장이 찍힌 후부터 절대 물리지 못하도록 효과를 발생한다. 어느 일방이 찹쌀구비 기름떡처럼 햇빛을 대변해 보을 때에는 10만 원이라는 경제적 손상을 부담해야 한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0: 에휴 정말 잘 썼을구만.
1: 잘 썼을게.
0: 예예.
1: 네 그럼 지금 이게 시장 맞추면 되는데.
0: 어째.
1: 그 이부 좀 빌립사.
0: 어머나 야지마 오구마 웃겼구마 이 털어대 나지 어째 내 이부 빌래라고 이랬노.
1: 아이 좀 쓰자고 그래 어째 그러겠습니까.
0: 어째 아무리 혼자 사는 가부 몸이라고 그렇게 이부 함부로 빌렸음도.
1: 아니 이 아줌마 무슨 말을 이렇게 함부 저 도장집이 없는 거 어찌 납니까? 그래서 아줌마 그 입술에 고치가 까는 거 좀 쓰다는데. 아이, 아줌마 이거 괜히 그 생각한데.
0: 아줌마 이거 그런 그렇다고 말을.
1: 빨리 없어, 빨리 없어.
0: 예.
1: 빨리 없어 좀.
0: 저 요거 버게스 그만.
1: 빨리 없어. 예.
0: 춤은 어째서?
1: 아 깨끗하게 안 나고 그래 좀. 돌아서. 이거. 계속 여기 내 이름 있지? 여기다가 내가 딱 짓고 계속 하드마기를 어떻게 또 여기 예, 걸쭉하게 아니 그 요거 큰 걸로 좀 이 긴 걸로 써야 돼 긴 걸로 좀
0: 이게 또
1: 그걸 예, 딱 하고 계속 그만
0: 이래 필체 썰차 다 끝났음도
1: 다 끝났습니다 예. 자 그럼 내 아줌마를 내 조동 저 여기 거는 저축 도자 10만 원짜리 더 드려야 되지 자 확인하옵소 확인하옵소
0: 10만 원 없어 고맙습니다 아줌마에
1: 예.
0: 내가 저 얘기 어딘가 가서 멍땅 고개를 두고 갈디 저 장사를 가서 잘해가지고 너 많이 벌써 어디를
1: 가기는 어디를 간다고 이랬는데
0: 아줌마 지금 물리잡기를 잼도
1: 아이 물리는 게 아니라
0: 그래.
1: 아줌마는 이젠 내 겐지 여기 나왔어. 아 이제 내 이럴 때는 뭐 하고 사니 이랬는 요거 법서에 요거에 여기 이 법서 순간인 18이든 과부든지 과부랑 썼잖아 과부든지 흔히 여기는 그 몽땅 10만 원을 넘겨서야 돼 이렇게 했는데 어째
0: 아까 읽을 때는 언제 과부든지 아 읽었는데
1: 아 여기 민백이 씌워지는 것들이 하여튼 대변인께 숨기 그래
0: 아무리 그렇다고 지리 억지검사 했음도
1: 아 이 아줌마 이 아이들 아 그래 가 어서 아이고 내 도장 쓴 말이 됐어 잠깐 저
0: 아이고
1: 아저 얘기 저 그 아줌마
0: 아이고 예
1: 그래 내가 정말 그렇게 그 실수도
0: 아이고
1: 나는 예 그 아줌마를 내 이 마음 속에 둔 지 오래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그 이것도 쓱 이거 이제 관진지 뭐냐
0: 정시였지 나가 지금 그게 뭐 어떤 게라고 그거 듣다 그랬도
1: 아줌마 우리의 우리를 버리고 달아난 사람들을 보란 듯이 우리들이 이렇게 손을 맞잡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잘 살아보깁소 예 아줌마 어쩌려니까 얼굴에 찍어서 어쩌려니까 우리 빨리 대중을 바로 넣어놓고 있어 예 빨리 대중고기를 쌉소
2: 한국에서 근무하는 김경철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김경철 씨는 세월이 흐를수록 고향이 그립고 고향에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그립다고 했습니다. 해마다 진달래가 만발한 봄이 오면 마을 친구들과 함께 진달래 꽃잎을 뜯어먹으면서 즐거운 동네 시절을 보냈다고 하면서 고향에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항상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꽃피는 소리를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흥경강성 목당강시에 계시는 박현철 씨는 10여 년간 중풍으로 몸이 불편하신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신 아내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서 노래 돌나라 약수를 요청해봤습니다. 이 밖에 연길 씨의 김봉 씨도 올해 86세인 연로하신 어머니께서 여생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란다면서 이 노래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에 노인이 계시면 행복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문시의 김국화 씨는 올해 90세이신 어머니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계시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면서 어머니께서 오래오래 앉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나의 과원, 나의 행복을 요청해 왔습니다. 네, 김국화 씨 어머님께서 항상 지금처럼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세상에 자연이 있음을 마음껏 표현하는 징그러운 계절입니다. 은은한 꽃향기는 날이 갈수록 짙어가고 록새 깊은 자연을 더욱 싱그럽고 화려하게 단장합니다. 5월에 활짝 피어나는 꽃처럼 모든 분들에게도 행복의 꽃이 가득 피어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하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슬플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신나게 출발할까요?

오늘은 전려화 작가님의 글 맞이라는 호칭의 무게 그리고 좋은 글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위챗 애플릿의 롱광 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 클럽은 흑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그럼 이어서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는데요.

우린 여성 클럽에는 향기님, 그리고 최원무님, 그리고 박정흠님, 박소님, 태평양보호님, 최소천님, 영거리님, 김경희님, 네, 출석 체크해 주셨는데요. 다들 오늘은 바쁘신가 봅니다. 오늘의 작품부터 만나보도록 할까요? 전려화 작가님의 글입니다. 맞이라는 호칭의 무게.

마지라는 호칭의 무게 전료화. 어느 날 우연히 더윈에서 4살짜리 꼬마가 동생을 안고 분유를 먹이는 장면을 보게 됐다. 귀여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문득 어린 시절 추억이 눈앞에 아스라하니 펼쳐졌다. 산간 오지에서 살았던 우리 집에서 향 소재지에 자리 잡은 소학교에 가려면 험한 산길을 넘고도 또 작은 내를 건너야 했다. 산비탈은 비록 가파르긴 해도 오솔길이 있어 그럭저럭 걸을만 했으나 맑은 물이 졸졸 흐르는 내를 건너는 것이 문제였다. 가끔 소수레를 만나면 운 좋게 앉아서 건널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날은 차가운 물 속에 듬성듬성 놓인 돌다리를 딛고 지나가야 했다. 어른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그 돌다리 건너기가 어린 나에게는 발을 헛디딜 때마다 차가운 물 속으로 퐁당 빠져들어 종아리까지 젖게 만드는 무서운 경험이었다. 특히 장마철이면 불어난 물 때문에 돌다리가 아예 잠겨버려 가슴을 졸이며 한 발 한 발 조심조심 내디뎌야 했다. 그래도 4살 터울인 언니가 있어 학교 가는 길이 그렇게 두렵지는 않았다. 언니는 항상 내 손을 꼭 잡고 걸었는데 어린 마음에 그 손길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른다. 그 시절 동네 어느 집에서나 마지가 어린 동생을 돌보고 어른들은 바깥 일에만 신경을 썼다. 언니는 어린 나를 돌보는 게 마치 당연한 듯 관심하고 챙겨줬다. 부모님은 생계로 바쁘셨기에 마지라는 이유로 언니가 자연스레 집안일과 동생을 돌보는 것을 맡게 됐던 것이다.

어느 해 여름 비가 유난히 많이 내렸다. 그 비는 우리가 등교하려면 꼭 건너야 하는 맑은 냇물을 황토색의 진흙물로 만들었다. 평소에 비해 물살이 세고 우에서 떠내려온 풀들이 판돌에 걸려 있어 발을 내딛기가 무서웠다. 자칫 발을 헛디뎠다간 균형을 잃고 미끄러져 흙물에 빠지기 십상이었다. 그날 언니는 바지를 무릎 옷까지 걷어올리고 신을 벗어 한 손에 쥐고 다른 한 손으로 나의 손을 잡고는 앞에서 걸었다. 언니 따라 강 중간쯤 갔는데 발끝에서 느껴지는 미끌거림 때문에 도무지 더 이상 발을 뗄 수가 없었다. 도로에 서서 꼼짝을 못하니 언니는 안 되겠는지 더러운 물속에 들어가 등을 나에게 내줬다. 자, 엎혀. 맞이라는 이유로 어른스러움을 일찍이 배웠던 언니는 자기도 아이이면서 나를 업으려고 선뜻 등을 내줬다. 나는 언니의 등에 찰싹 달라붙으면서 목을 힘껏 끌어안았다. 그러자 언니는 캑캑거리며 손을 좀 풀라고 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언니의 등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것 같아 말을 듣지 않았다. 언니는 그런 대로 몇 발자국을 떼고 나를 큼직한 도로에 내려놓았다. 나는 다리를 후들후들 떨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내렸다. 언니는 빨개진 목을 손으로 슬슬 만지며 길게 숨을 들이켰다.

한숨 돌리고 나서 언니는 다시 등을 내밀었다. 그런데 물 가운데서 피련이 더욱 겁이 났다. 게다가 언니의 다리에 시퍼렇고 길

기다란 무엇인가가 걸려 있었다. 나는 악! 하고 겁에 질려 새된 소리를 질렀다. 언니는 힐끔 내려다 보더니 풀이잖아 라고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며 발을 훌쩍 들어 걸려있는 풀을 물에 띄워보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어물거렸을까. 등교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언니는 꼼짝 못하는 나를 보고 하악하여 다시 오는 게 두렵니? 라고 물었다. 내가 머리를 끄덕이자 언니는 무엇인가 생각하나 싶더니 그럼 다시 후퇴해 갈 수는 있느냐고 물었다. 그것은 자신 있다고 대답했다. 언니는 물에서 올라오지 않은 채 내 손을 꼭 잡고 조심조심 돌다리를 딛게끔 도와줬다. 드디어 냇가에 발이 닿았고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수업은 어찌는가고 걱정스레 물었더니 언니의 눈이 반짝거렸다. 돌식이나 학교에 가지 않으면 부모님의 꾸중을 들을 게 뻔했기에 언니는 하루 동안 실컷 놀다가 저녁 때쯤 하악한 것처럼 시치미를 뚝 떼고 집으로 들어가자고 했다. 학교에 가지 않고 하루 종일 놀자는 말에 그렇게 신날 수가 없었다. 우리는 다짜고짜 고개 넘어 박 아바인의 참외밭을 향해 발길을 재촉했다. 노란 꽃이 필 때부터 며칠에 한 번씩 찾아가 군침을 삼키며 지켜보던 참외. 며칠 전에 지나가면서 보니 먹음직스럽게 생긴 참외들이 넝쿨에 달려있던 것이 떠올라 언니와 나는 낄낄 웃으며 냅다 뛰어갔다. 그날 우리는 낮 동안 밖에서 빈둥빈둥 나돌다가 저녁 무렵에 집으로 돌아갔다. 저벅저벅 걸어 집으로 돌아가면서 부모님의 눈치를 슬슬 봤다. 부모님은 누구도 우리가 낮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는 것 같았다. 무사히 저녁까지 먹고 숙제를 하는 척 책상을 마주하고 앉았다. 그때였다. 집 밖에서 누군가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박아바이였다. 아버지는 박아바이가 웬일로 찾아왔을까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문을 열어 맞이했다. 박아바이는 문턱을 넘어서며 허허 웃으셨다. 낮에 우리가 참외밭에 들어간 걸 알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박아바이는 참외를 뜯어먹어도 괜찮은데 앞으로는 살살 뜯어먹으라고 말해주러 왔다면서 한입 떼먹고 버려진 참외 여러 개를 헝겊 주머니에서 꺼내 보였다. 그제야 부모님은 우리가 낮 동안 무슨 장난을 쳤는지 알게 됐고 아버지는 박아바이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박아바이가 집으로 돌아가고 언니와 나는 부모님에게 크게 혼났다.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가 그렇게 화내는 걸 봤다. 아버지는 마시가 돼갖고 동생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냐며 회초리를 들어 언니의 종아리를 맵게 내리쳤다. 언니는 눈물을 뚝뚝 떨구며 체벌을 받았고 나는 한켠에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 굴쩍거렸다. 언니는 마음대로 학교를 결석한 것과 남이 참외밭에 손을 댄 죄에 동생 앞에서 올바른 행실을 하지 않았다는 잘못까지 합쳐 허되게 혼났다. 그 일이 있은 후 언니는 하루아침에 어른스러워졌다. 일찍 일어나 어머니의 부엌일도 적극적으로 도와줬고 집에 돌아와서는 나의 숙제도 지도해줬다. 나는 공부 잘하고 듬직한 언니 덕분에 별로 공부에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다. 학기 말이면 늘 학급에서 앞자리를 놓치지 않았는데 공부를 잘한 덕에 담임 선생님의 특별한 관심도 받곤 했다. 하지만 한 번도 이게 다 언니가 감독하고 가르쳐준 덕분이라는 생각은 못 해봤다.

오히려 속으로 내가 총명해서 공부가 쉬운 거지라고 생각하며 겨우 자만을 할 때가 많았다. 어린 시절의 나는 정말 철이 없었던 것 같다. 그해 여름방학이 시작될 때 어머니는 언니와 나에게 방학간에 완성해야 할 학습 임무를 내줬다. 새학기에 배울 어문 수학교과서를 빌려와 우리 앞에 내밀면서 방학 동안 미리 예습해두면 새학기에 훨씬 수월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는 언니를 보며 엄숙하게 내가 맞으니까 동생 예습 많이 도와줘야 해 라고 했다. 그때부터 우리 집안은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언니가 집안일을 거들지 못하게 했다. 오지마를 벗어나려면 공부가 유일한 길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책상을 마주하고 앉아 공부하는 게 나를 도와주는 거야. 그 말을 들으니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겠다는 부담감이 밀려왔다. 어린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찍 헤미든 언니는 어땠을까? 그해 여름 우리는 교과서에 연필 자국을 새까맣게 남겼다. 반년 뒤 나는 학기 말 시험에서 어문과 수학 두 과목 모두 만점을 맞아 전 학년에서 주목을 받았다. 선생님은 학급 친구들 앞에서 나를 극찬하면서 나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말씀했다. 옆자리 친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다 풀었어? 지난 방학에 언니한테서 배운 거야. 나는 이실 짓고 했다. 순간 머릿속에 지난 여름 방학 동안 곁에서 공부를 지도해주던 언니가 떠올랐고 그제서야 언니가 있어 너무 든든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이제 언니도 쉰 고개를 넘어가고 있다. 늘 그래왔듯이 언니는 여전히 우리 집의 든든한 맏딸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마음과 이 동생을 향한 남다른 사랑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다. 언니는 나에게 큰 산과 같은 존재다. 오늘 언니의 삶을 되짚어보니 마지로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전해져 가슴 한구석이 저려온다. 그리고 지난날 언니의 등에 업혀 내를 수없이 건너던 날들의 전경이 아련히 떠오른다.

김경화 작가님의 글 맞이라는 호칭의 무게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네, 저도 저희 집에서는 맞이인데요. 여러 부분들이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맞이로 불리우는 그 호칭 때문에 그런 무게가 있는 것 같아요.

0: 您现在收听的是黑龙江朝鲜语广播。
1: 기쁨과슬픔을함께하는라디오쉼터흑룡강조선어방송입니다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그래요. 오늘은 네 가끔 네 무게가 무거워질 수 있는 이런 마지라는 호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맏형 혹은 맏언니, 맏딸 또 맏아들, 맏며느리 네 보통 맏며느리 너무 힘들죠. 그렇죠. 특히 예전에는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젊은 세대들은 조금 더 나아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 맏이라는 네 이런 맏 여기에 뭔가 모를 신뢰와 이런 또 안정감을 주는 그런 힘이 있는 외에 또 오늘의 작품처럼 이 호칭에 대한 무게가 동반하죠. 가족의 중심이 되기도 하고 또 동생들을 보살펴야 하기도 하고 사실 그리고 부모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그런 모습들 분명 있을 겁니다. 네, 오늘 같은 날 만약 맏이가 아니라면 우리 맏이들에게 네, 괜찮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이런 안부나 또 안부 메시지나 안부 전화 같은 거 하면서 네 이런 사랑을 더 돈독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저희 동생은 알고 있으려나요? 그래요. 이렇게 이런 방송은 네 오늘 저희 동생이 들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네요. 또 저의 욕심, 저의 사심을 부려봅니다.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더 밝은 에너지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교통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하늘은 그저 있는 그대로입니다. 햇빛도 있는 그대로입니다. 자연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색안경을 벗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늘 있는 그대로 드러나 있으나 내가 쓴 안경 때문에 왜곡돼 보였던 것들이 참 많죠. 잘 나이든 어르신의 해안으로 아니면 순수한 아기의 눈길로 세상을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언니는 고향에 온 이튿날부터 어디론가 부지런히 나다녔다. 친구도 만나고 친척들도 만나는 것 같았다.

근데 엄마, 내가 가고 나면 언니가 고생을 좀 하겠는데요. 다 같은 딸인데 아버지는 왜 언니를 저렇게 밀어내는 거죠? 아무래도 너처럼 편하지가 않겠지. 언니한테 미안한 것도 많으니. 아버지가 너 언니와는 함께 있은 시간이 얼마 안 되잖아. 듣고 보니 아버지와 언니가 같이 지냈던 시간은 정말 얼마 되지 않았다. 오빠와 두 살 더 어린 언니는 오빠가 태어나자 외가집으로 보내졌다가 학교 갈 나이가 되어서야 집으로 왔다. 그쯤 아버지는 사업의 수요로 다른 현으로 정근하게 됐다. 엄마는 아예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집으로 모셔와 함께 언니와 오빠를 돌보았다. 아버지는 외지에서 근무한 지 8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반년쯤 지나서 이번에는 언니가 고등에 입학하게 되면서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다. 결국 아버지는 언니와 같이 지낸 시간이 3년도 되나 마나 했다. 우리가 어른이 된 후에도 아버지는 언니를 대하기 어려워했는데 아마도 어린 시절 함께 해주지 못한 미안함 때문인 것 같다.

언니나 오빠한테 사랑을 제대로 못 준 것이 미안해서 너한테는 아버지가 온갖 정성을 다 몰부었지. 생각하면 너 언니가 제일 불쌍해. 그래도 아버지는 너만 이쁘다 하면서 물고 빨고 남자들은 왜 그렇게도 눈치가 없는지. 대신 엄마는 언니와 오빠만 고아했잖아요. 나만 빼놓고요. 너 고아하고 덜 고아하고 어디 있겠느냐. 다 똑같지.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있다더냐. 아버지가 늘 특별히 고아하니까 엄마가 너한테는 좀 적게 관심을 돌려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랬던 것뿐이지. 하긴 너네 아버지 맘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야. 너가 다친 게 다 자기 탓이라고 자책을 하셨으니까. 언니나 오빠보다는 너를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야.

엄마는 진선이가 나무에서 떨어진 사고를 말한다. 그날 병원에 실려간 진선이는 곧바로 수술을 받아야 했다. 아버지는 꼬박 5시간을 떨면서 진선을 기다렸다. 수술을 마치고 나온 의사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완치령 후 재수술을 해서 몸속에 박아놓던 철을 뽑아주면 될 것이라고 했다. 그제야 아버지는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뒤늦게 달려온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철철 눈물만 흘렸다.

재수 없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했던가. 본경의사는 성공적인 수술이라 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진서는 오른쪽 종아리 밑으로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었다. 발목과 발가락을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다. 다쳐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 달을 병원에서 보냈는데도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의사는 곧 회복될 것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초기에는 병원에서 물리치료와 기계치료를 위주로 받았다. 완치될 것 같았던 치료가 생각 밖으로 길어졌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휴가를 냈다. 매일 진선이를 업고 병원과 집을 오갔다. 초여름에 다쳤는데 9월이 되어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됐는데도 진선은 학교에 갈 수가 없었다.

가을 비가 초적초적 내리던 날이었다. 연호 때처럼 진서는 아버지 등에 업혀 병원으로 가고 있었다. 아버지 등떨미에서는 뜨거운 김이 솟았다. 숨도 가빴다. 목이 마르는지 자꾸 마른 침을 삼켰다. 학교 옆을 지나고 있었다. 진서는 왠지 심술이 났다. 쥐고 있던 우산을 일부러 활 놔버렸다. 아버지가 미끄덩했다. 우산

을 두으려다 몸이 중심을 잃었던 것이다. 결국 아버지는 진창길에 철푸덕 넘어지고 말았다. 그 와중에도 아버지는 진선이를 업은 엉덩이에서 선을 떼지 않고 있었다.

다친 데 없나? 이놈의 발이 문제다. 아버지는 다른 손으로 자신의 발을 내리쳤다. 아버지는 발가락이 없다. 걷던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정상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뭐가 불편해도 불편할 것이다. 진서는 아버지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 멀뚱하니 학교 쪽만 바라봤다.

걱정하지 말거라. 너는 꼭 나을 수 있다. 태어날 때부터라면 몰라도 다쳐서 이렇게 된 거니까 치료만 열심히 한다면 얼마든지 학교에 다시 갈 수 있다. 아빠 말 믿어. 응? 열심히 치료하면 된다. 걸을 수 있다. 학교도 갈 수 있다. 사탕보다 더 단 그 말에 얼리워. 진서는 말로는 형언하기 힘든 고통을 참아가며 걷기 훈련을 했다. 치료는 쉬운 것이 아니었다. 철봉을 잡고 몸을 일으키고 말을 듣지도 않는 다리를 움직이다 보면 온몸은 땀불창이 된다. 아버지가 닭똥 과자랑 개눈깔 사탕을 사주면서 어르고 달래어도 진서는 돌이 머리를 치며 울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비어오르는 담배 연기만 멍하니 쳐다보기가 일쑤였다. 꽁초를 부리면서 신음 같은 한숨을 뽑아내기도 했다. 산정거로 머리를 쳐들대면 아버지 두 눈에서는 이슬 같은 것이 반짝이는 것 같기도 했다.

의사는 내심하게 기다리란 말만 반복했다. 내심하게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아버지는 다른 병원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어느 한 병원의 의사는 수술 도중 신경을 건드려서 마비 증상이 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애매한 답이었다. 분명 의료사고인 것 같은데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의료사고든 아니든 다질 여력이 없었다. 치료가 급선무였다. 그때쯤 아버지는 백방으로 이름난 의사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좋은 글 공유 시간에서는 허미라님의 작품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은 효도를 기다리지 않는다.

단겨울에도 정원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포도송이를 따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우리 집 정원의 이런 풍경은 저겨울의 어느 날부터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우리 집에 와서 집안 청소도 해주고 정원도 가꿔주던 시어머님께서 낙엽을 쓸어내리고 정원에 나갔다가 낮은 곳에 대롱대롱 달려있는 포도송이를 따서 맛을 보신 것 같다. 전에 담근 포도주가 그대로 있어서 늦가을에 따든 포도를 다 따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놓아 포도송이들이 지금도 적지 않게 달려있다.

저녁에 집에 들어서니 시어머님은 버더가 보기엔 이래도 너무 맛있더라며 우리들어 맛보라고 권하시는 것이었다. 딸기며 참외며 사과며 꽃감이며 별의별 과일을 다 사다 드려도 드실 마음이 없다며 한쪽으로 밀어놓던 시어머님께서 어쩌다가 시들어가는 포도를 그렇게 맛나다며 한 알 두 알 뜯어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는다.

근유에 못 이겨 한 알 먹어보니 가을에 맛보던 포도와는 비교도 안 되게 단맛이 혀를 녹였지만 물기가 빠져 쭈글쭈글한 포도를 더 이상 먹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시어머님은 남겨진 포도 한 송이를 종이 가방에 정이 넣으며 집에 가지고 가서 간식으로 드시겠다고 했다. 그러는 시어머님을 물끄름이 바라보던 남편은 어머니 나갑시다 라고 한마디를 던지고는 성큼성큼 정원으로 앞장서 나갔다.

그날부터 오늘까지 그이는 하루도 그러지 않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시어머님께 내민 바가지에 하루 간식으로 할 만큼의 포도를 따서 정이 담아드렸다. 매번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말하면서도 포도송이가 담기는 바가지를 내려오지 않는 시어머님은 아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만은 오래오래 갖고 싶으신가 보다. 땅에 내려선 거위를 보고서야 시름 넣고 사다리를 잡은 손을 떼며 바가지에 담긴 포도를 들여다보는 시어머님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모습을 보인다.

혼자 보기엔 너무나 아까운 그림 같은 풍경이었다. 예전 같으면 쭈글쭈글한 포도가 뭐가 그리 맛있다고 그럽니까? 라고 동명스레 말했을 그이가 상상도 못할 역을 연출한다. 시아버님 생전까지만 해도 생각지 못할 일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의 앞날이 장창할 줄 알았었나 보다. 평일에는 출근하고 휴일에는 친구들과의 모임에 바빴던 사람이다.

시부모를 모시고 로윈저를 수여 드릴 때도 함께 가자고 하면 시간을 뺄 수 없다며 돈벙투만 내밀던 남편이었다. 내가 시부모님께 너무 등한한다고 나무라면 남편은 이제 퇴직하거든 부모님께 잘할 거라고 열두 번도 더 다짐했다. 그러던 그이의 효도를 받을 새도 없이 건강하던 시아버님께서 갑자기 저세상으로 청망히 떠나가셨다. 그 충격이 너무 컸던 모양이다. 남편이 어쩌면 효도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렇게 홀연히 떠나셨습니까? 라고 하며 꺽꺽 우는 모습을 나는 처음 보았다. 그날 세월은 효도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저양천에 있는 순대집으로 다닌다. 별로 많이 드시지는 못하면서도 함께 가자고 하면 거절하지 않고 예쁘게 치장하고 앞장서는 두 어머님의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 그이는 요즘 맛집들을 찾느라 핸드폰을 뒤지고 또 뒤진다.

시아버님께 못다한 효도까지 어머님들께 다하려고 작심한 것 같다. 화룡, 령정, 도문, 훈춘 여기저기 모시고 다니면서 꽃바다를 구경시켜드리기도 하고 개암, 사과배를 따며 웃음꽃을 피우는 어머님 들어 포즈를 취하라 하고는 찰칵찰칵 연신 샤타를 누른다. 지난해 여름에는 령꽃 구경을 가자며 어머님들을 모시고 훈춘 경신으로 떠났다. 떠날 때부터 내리던 보슬비는 어느새 커다란 빗방울을 차창에 뿌려줬다. 뛰어오르는 빗방울은 마치 피어오르는 아름다운 꽃송이 같았다. 훈춘에 들어서니 토닥토닥 차체를 때리던 빗방울 소리도 멈추고 검은 구름도 밀려가기 시작했다. 경신에서 한참 달려 령꽃늪에 도착하니 하늘은 언제 비를 뿌렸느냐 싶게 맑게 개였다. 한껏 청신해진 공기가 떡딱선을 타고 일망무제한 령꽃늪을 크게 한 바퀴 돌아오는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즐겁게 해줬다. 이 꽃 저 꽃을 가리키며 감탄을 쏟아내는 어머님들의 소녀 같은 모습을 노출세라 부랴부랴 촬영하는 남편의 얼굴에도 흐뭇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러너에는 부모 연세를 모르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 한편으로는 부모가 있어 기뻐하라는 뜻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라는 뜻인 줄로 안다. 표현에 서툰 남편마저 요즘은 어머님이 더 불쌍해 보인다 라고 한다. 나날이 러스회 가는 어머님들이 안타까운가 보다.

그러는 남편을 보며 유안이랍시고, 부모님이 없는 친구들이 많은데 당신은 얼마나 다행인가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들이 지금까지 건재해서 함께 좋은 걸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라고 한다. 요새는 또 고장난 벽시계는 멈췄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하고 흥얼거린다. 그 가사가 내 귀에도 쏙 들어와 마음에 찡하니 닿는다. 덧없는 흐르는 세월 앞에 남겨진 어머님들의 시간은 얼마나 될까? 자식과 함께 보내는 순간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시어머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남편은 이제 텃밭 가꾸기도 시어머님과 함께한다.

한겨울 꽁꽁 얼었던 정원에 봄빛이 물어놓기 시작하면 시어머님을 모시고 두엄을 낸다, 고랑을 낸다, 마늘 쪽을 씻는다 하며 바삐 돌아진다.

정원에 있는 포도나무 가지도 잊지 않고 친다. 그러고 보니 시어머님께서 쪼록쪼록한 포도를 맛있다고 하는 까닭을 조금은 알 것 같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아들과 함께 사랑으로 키운 열매니 어찌 만나지 않으랴. 남편도 진작 알고 있었다. 구순이 가까운 로모한테 할 수 있는 최대의 효도는 돈이나 그 무슨 값비싼 물건이 아니라 로모와 함께 뜻깊고 행복한 시간을 많이 만들어가는 것임을 말이다.

그 효도를 다하고저 그이는 오늘도 어머님을 모시고 포도 따러 정원으로 나갔다. 대설인데도 말이다. 겨울 바람에 한들한들 춤을 추는 포도송이를 끌어당기니 가지에 쌓였던 눈송이가 꽃보라로 날려 남편과 시어머님의 머리며 어깨에 살포시 내려앉는다.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는 그런 모습은 천재 화가의 작품보다 더 아름다운 풍경으로 다가온다.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는 저 풍경을 오랫동안 보고 싶다. 내년에도 후년에도 또 그 다음 해, 그 다음 해에도

네, 세월은 효도를 기다리지 않는다. 오늘의 정글 공유 시간에서는 허미라님의 작품을 보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짊어지는 무거운 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는 길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어떤 분들은 텅 비워야 산다고 답했습니다. 네, 참 천리가 있는 답입니다. 그러게요. 비워내야 하는 부분이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이 가장 집착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부분을 내려놓고 비우다 보면 모두 비워진다면 해내지 못할 일이 없겠죠. 주위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공교로운 마음으로 가득 채워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행복은 멀리가 아닌 가장 가까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걸 깨달으며 오늘도 승리의 하루 되시길 응원합니다. 네, 오늘의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也盼望将来有一天宋朝发兵打到北国，救他们出苦井。这天爷两个正迷迷糊糊的，就听井上隐隐约约有人喊：主公，主公，你在哪儿呢？万岁呀，臣找你们来了。钦宗说：皇父，上边有人喊主公，是不是喊我们呢？哎，皇儿，你盼望有人来，耳朵听邪了。在北国举目无亲，低头无故，谁来呀？又听上边喊：主公，你在哪说话呢？这么多土井臣找不到，你答应一声。哎呀，真有人来哦！上边是何人？朕在此。爷俩都站起来了，扶着井帮往上看，太深了，看不清。一会儿井口上趴一个人，道君皇帝问：上边是何人？就听上边人说：井下的可是道君万岁吗？不错，正是臣，但不知上边是何人。万岁，臣乃代州雁门关总兵，叫崔孝。18年前雁门关失陷，我落在北国，背井离乡18年，为臣会医马，给马治病，挣钱糊口。最近我从金国将官的嘴里方知我主在此受罪，臣没什么孝敬的，拿来两件老羊皮袄，烧了几十斤牛羊脯与主公送来，愿我主龙体康健。说完拿出一条皮带，把皮袄和肉包在一起，用皮带系上，顺到井下。徽宗哭了：爱卿，难得你一片好心呐，朕在外见不到朝里人，又听不见外边的信，看见你如见亲人呐。万岁呀，你们实现北国，不知朝中何人执政呢？应该叫他们速速发兵迎请我主还朝啊。哎，爱卿，朝里现在没人了，张邦昌卖国，我的皇儿赵王死在金营，九殿下康王被送到金营做人质，下落不明。哦，万岁，朝中不可一日无主啊，应该让九殿下回国继位，好兵发北国。如万岁相信老臣，你可写诏书一道，带老臣去找康王，如能相见，臣愿保他回国。爱卿，这可太好了，只是没有纸笔，怎么写诏书啊？万岁，可以写血诏啊。血诏？对。道君皇帝伸手把白衣裳里子刺拉扯开了，然后咬破中指，用血写好了诏书，系在了皮带上。崔孝把皮带提到了井上，将诏书解下来藏在衣服里。万岁呀，老臣可走了，龙体保重啊。爱卿，孤刚才见亲人，又要分手，不知何日再能相见。万岁，现在我不能多待，只要我在北国就能看您来。说完离开枯井往外就走，刚走几步，就看前边呼噜呼噜呼噜的过来无数的金国兵将，呼啦一下子就把崔孝围在当中。有人一伸手，砰，抓住的衣领子。哈哈，崔孝啊，这回你还往哪儿走？
1: 안전운전은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속은 곧 위험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파는 순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걸음운전, 피로운전, 음주운전도 금물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규칙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당신의 안전운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전운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1: 中波873kHz， 초단파103.5MHz， 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제10회 중로 박람회 제35회 할빈 국제무역상담회가 할빈에서 동시적으로 개최됩니다. 중로 박람회는 중로 양국 간 경제무역협력 분야에서 최고 수준이자 최대 규모의 종합전시회로 중로 실질적 협력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2014년 제1회 개최 이후 박람회는 누적 7천여 개 중로 기업과 105만 명의 바이어가 전시와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초기에 에너지 광물, 기계 전기 설비 등 전통 분야에 집중했던 협력 범위가 점차 디지털 경제, 녹색 저탄소, 크로스보더 전자산 거래, 바이오 의약 등 신흥 분야로 확장됐습니다. 박람회 개최 기간 중로 양국은 20여 개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59건의 다채로운 연계 행사를 동시에 개최하고 20여 차례 대러시아 경제무역 협력 행사를 통해 맞춤 매칭과 효율적 연계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로 양국의 참가 업체들은 현장에서 100여 차례 신제품 최초 공개, 쇼케이스, 방송 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5월의 룡강대지에 봄꽃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거리와 골목에서 산과 들에 이르기까지 허드러지게 피어난 봄꽃으로 룡강대지는 한 폭의 아름다운 생태 그림을 펼쳐놓은 듯합니다. 매년 이맘때면 할빈공정대학의 캠퍼스는 핫플레이스로 떠오릅니다. 백화가 앞다투어 피어나는 봄, 아름다운 꽃들이 도시를 밝게 물들이면 도시의 핫플레이스 로드맵이 새롭게 갱신됩니다. 소피아 광장의 봄꽃과 유럽풍 풍경, 노란집 꽃담, 성식물은 캠핑 등 시민과 관광객들이 건물 결석에서 여유로운 한때를 즐기고 있습니다. 할빈 고리원에서는 140년 된 야생 배나무가 예상대로 꽃을 피웠고 고목의 가지마다 가득 피어난 수천 송이의 백꽃으로 고목은 마치 거대한 하얀 우산을 방불케 합니다. 비록 만개한 꽃이 지속되는 시기는 열흘 남짓에 불과하지만 고목은 이미 도시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된 문화적 상징이 됐습니다. 요즘 문화관광 부문은 꽃구경 로드맵을 출시했으며 음악공원의 자전거 전용 도로는 꽃 감상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마가구 강변의 생태 거실은 도시의 녹색 변천사를 기록했고 매 하나에 피어나는 꽃은 룡강이 살기 좋고 여행하기 좋은 곳임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성 전역이 두견화 최적 관상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두견화는 진달래 또는 영산홍이라고도 불리며 동북 지역의 삼림지대에서는 이 꽃을 둘러싼 수많은 아름다운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꽃구경 플러스 모델은 단순한 구경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소비 형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흑하시 애휘구의 달자향 꽃바다 옆에는 밴드가 상주하며 공연을 했고 꽃밭 정류장에는 관광객들을 인증샷 찍는 장소로 안내하는 표지판을 비치했습니다. 개동현 진달래 축제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해림시 필가산 관광지에서는 무형 문화재 체험과 북약 보급을 결합한 몰입형 봄나들이 명소를 조성했습니다. 쌍갑산의 자울령에 위치한 450헥타르 규모의 두견화 꽃바다 옆에서는 특색 있는 시장과 수공예품 부스가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성이 계절의 경계를 깨고 오직 초여름 룡강만의 량만과 열정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빙설의 재미를 여전히 체험할 수 있는 한편 싱그러운 식물과 삶의 정취가 가득한 생태 풍경을 구경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가 연이어 등장해 멀리서 온 관광객들이 독특한 북극의 여름을 몰입형으로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할빈 빙설대색의 몽환 빙설관이 전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겨울에 성화강에서 채집한 얼음을 활용해 할빈 기차역, 중화바로크 등 도시의 랜드마크 건물을 빙설대색에 압축적으로 재현했습니다. 쾌적하고 온화한

초여름 기후와 넓고 자연 그대로의 성화 강변 생태 환경 덕분에 이곳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야외 레저를 즐기고 바비큐와 캠핑을 하며 산과들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됐습니다. 5월들은 현재까지 약 10만 명의 관광객을 맞이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수치입니다. 초여름 좋은 계절을 틈타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이 단체로 우리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희망과 기대를 가득 실은 관광 전세를 차 판다호가 성도에서 200여 명의 관광객을 태우고 출발해 산과 바다를 넘어 북극의 몰이평 생태 힐링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판다호 특별관광열차는 관광객들을 오수리강 배노래의 발상지인 여하까지 안내했습니다. 이곳에서 관광객들은 현지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져 춤을 추고 독특한 현지 특색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올여름 우리성은 여름철 피서 관광 100일 행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료식, 숙박, 교통, 관광, 쇼핑, 오락, 학습의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 서비스 제공에 집중해 우리나라 전역의 여름철 피서 관광을 이끄는 선도 지역이자 세계적인 피서 명소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요즘 령강 각 지역의 기온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야간 경제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상권에서 향촌의 광장에 이르기까지 인파가 북적이고 야간 생활의 정취가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도시의 어둠이 깃들자 여유로운 야간 시간을 즐기려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할빈 여러 상권을 찾았습니다. 다양한 야간 경제 공간은 사람들이 머무르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개업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동북농업대학 미식거리는 5월 들어 일평균 방문객이 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요즘 도시 주민 소비의 60%가 야간에 이루어지며 야시장은 그중 가장 생활의 정취를 갖춘 성장극으로 꼽혔습니다. 치치할 제우 야시장에서는 다양한 동북 특색의 먹거리 외에 거리 공영구역, 어린이 놀이구역을 특별 설치해 다양한 연령대의 관광객과 시민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이에 상가들의 영업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배로 증가했고 주변 상권의 소비 활력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외 지역 문화 특색이 강한 야간 소비 IP인 개소 냉면축제, 흑하 애휘국제야시장 등도 도시의 온정과 왕성한 소비 잠재력을 과시했습니다. 야간 경제의 물결이 농촌 진흥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2026년 마을 슈퍼리그 전국대회 흥룡강 지편 경기구의 경기에는 이를 경기 관람 인원이 2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대회 개막 이후 지역 문화창의 상품 및 농특산물의 야간 매출은 전월 대비 45% 이상 증가했으며 약 200명에 가까운 농민과 소규모 상인들이 집 근처에서 일자리를 얻고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강력한 온난기단의 영향으로 우리성 전역에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며 평균 기온은 최근 30년 동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늘한 북방에 위치한 흥룡강이 순식간에 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할빈은 자주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라일락 꽃이 만개해 도시 전역을 수놓고 있으며 꽃향기가 은은한 향에서 물씬 풍기는 짙은 향으로 변하면서 도시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습니다. 밀산시 대소 흥계호 사이에는 심리에 늘어선 야생 살구꽃이 제철에 맞춰 활짝 피었고 학강시 곳곳의 가지에는 분홍빛 벚꽃이 봄빛을 수놓고 있습니다. 이춘시의 홍성화산 지질공원에서는 진달래가 꽃바다를 이뤘습니다. 최근 성내 여러 지역의 실내 테마공원과 전시관이 관광객들의 새로운 인기 장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할빈극지공원에서는 서늘한 공기가 야외 무더위를 단번에 차단하고 생동감 넘치는 수중동물 공연이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태양도 풍경구 판다관에서는 사육사들이 국보 판다에게 시원한 식수를 넉넉히 준비하는 것은 물론 별도로 피서용 정자를 설치했습니다. 이 시간 주간종합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온 마을 남녀로서가 거의 다 모여들었다. 그들의 심정은 제막금이었으나 거의 모든 사람들이 호기심이 나서 머리를 기웃거렸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자기도 모르게 말할 수 없는 쾌감이 오려있었다. 젊은 축들은 농짓거리를 하며 떠들어대고 있었다. 어떤 젊은이는 어쩌다 밖에 나온 처녀들을 슬쩍 훔쳐보기도 하였다. 처녀들은 한 대에 몰켜 앉아서 서로 뭐라고 저희들끼리 소곤거리며 킥킥 웃다가는 늙은이들을 힐끔힐끔 훔쳐보았다. 꾸중을 들을까 봐 눈치를 살피는 것이었다. 러인들도 오늘은 여자들이 방종하게 웃어도 핀잔을 줄 생각이 전혀 없는가 보았다. 얼굴에 가득 덮인 주름살은 얼마간 펴진 듯 하였으나 공포와 불안은 여전히 서리어 있었다. 애기 어머니들은 서로 아이들을 달래며 이야기를 그칠 새 없이 주고받는다. 어떤 여인은 큰 소리로 아이를 부르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아직 우울과 공포의 검은 그림자가 오려 있었다. 아이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들은 명절이라도 쉬는 듯 서로 쫓아다니며 고함지르고 어른들의 틈서리와 바지가랭이 아래로 빠져 달아나기도 하였다. 회의장에서 열대 걸음 떨어진 곳에 열 서너 살 돼 보이는 남자애와 여자애가 담벽에 나란히 기대어 서 있었다. 사내애가 걸친 낡은 옷은 여자애의 고운 옷차림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수연이 동생 덕강이와 행리다. 행리는 왕유일의 사촌동생 왕간지의 딸이다. 발밑에 패운 모래 홈타기로 봐 그들이 그곳에 서 있은지 버그나 되었을상 싶었다.
1: 덕강아, 우리 큰아버지가 정말 죽을까?
0: 행리가 물었다.
2: 그럼 거짓말인 줄 알았니? 공개재판대회거든. 그 악당놈은 마땅히 오래전에 흙구덩이에 들어갔어야 했어.
0: 덕강이는 붕괴해서 대답하고는 다시 되물었다.
2: 행리야, 넌 아직도 그놈을 불쌍히 여기니?
1: 아니. 난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 내 너보고 말했지. 그놈은 매국노라고.
0: 행리의 말은 그리 뽀젓하지 못하였다. 이윽고 그는 고개를 숙이고 나직히 말했다.
1: 너도 알지 않니? 저어나 나쁘나 간에 나의 큰아버지가 아니냐.
2: 야, 그럼 해에 나오지 말고 돌아가.
0: 덕강이는 몸을 휙 돌리고 쌀쌀하게 내쏘았다. 이윽고 그는 다시 몸을 돌리며 약간 누그러진 소리로 말했다.
2: 행리야, 그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해쳤는지 너도 알지 않니? 우리 집도 바로 그놈이 해쳤지. 에이참, 분해 죽겠네. 왕족과 어르들을 놓쳐버렸어. 그렇지 않으면
0: 덕강이가 말끝을 채 맺기도

선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가 고개를 들고 바라보니 덕성 형님이 무대 위에 올라섰다. 덕강이는 급히 앞으로 뛰어갔다. 행디도 뒤따라갔으나

0: 놈은 포승줄에 꽁꽁 묶여 있었다. 비계덩어리 같은 머리는 앞가슴에 푹 떨어졌다. 무대 옆과 군중들 주위에는 총을 맨 사람들이 지켜서고 있었다. 두 명의 여자, 수연이와 란자도 총을 꼭 틀어잡고 무대 양옆에 름름하게 서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이 각별히 놀랍고 신기했다. 어머니는 왕요일의 몰골을 보느라니 가슴이 세차게 들뛰었다. 이전에는 그 누구도 감히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못하던 이 악당놈이 저렇게 끝장을 본단 말인가. 야말로 얼마나 큰 사변이며 천지 개벽이란 말인가. 억누를 길 없는 기쁨의 후도운 흐름이 어머니의 가슴 속에서 용서 숨겼다. 그는 웃음이 막 터져나왔다. 아니, 딸의 모습이 그의 눈에 안겨왔다. 그의 딸도 이 사건의 참여자였다. 이것은 총칼을 다루는 일이 아닌가. 공포에 찬 흐름이 그를 휘말았다. 그는 다시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러나 거듭되는 풍파의 시련을 헤쳐나온 그는 수연의 말을 생각하고 마음을 얼마간 진정하였다.
1: 여러분, 조용하시오. 떠들지 맙시다.
0: 독성이가 목이 쉬도록 외쳐서야 사람들은 차츰 조용해졌다.
1: 이젠 우리 제6구 항일 민주정부의 강동지가 이야기하겠습니다.
0: 강영천이 무대 어구에 나타났다. 스무 서너 살밖에 되지 않는 그는 중키에 몸이 여유고 넓은 어깨가 약간 앞으로 숙어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쇠약해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겪은 고생과 과중한 노동이 남긴 흔적으로서 오히려 그에게는 그 어떤 곤란과 고통도 이겨낼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의 기름한 얼굴에는 한 쌍의 영채 도는 눈이 자리 잡고 있었고 미간에는 타고난 듯한 주름이 한 줄 건너가서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비밀이 숨겨 있는 것만 같았다. 사람들은 독성이의 말을 듣고 마른 하늘에서 벼락 소리를 들은 것처럼 깜짝 놀랐다. 아니, 왕요일을 잡은 것이 홍우주의 두령 우두케가 고녀산에서 이끌고 온 부대가 아니라 이 사람, 이 소머리꾼이 일으킨 부대였단 말인가. 그래, 그가 바로 신과도 같은 영웅 우두케 휘하의 영웅 호걸 중에 한 사람이었단 말인가. 괴뢰 현장 송곳누를 처단하였으며 자체로 만든 포로 외놈들이 비행기 한 대를 쏴떨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렇다. 강영천은 어제까지만 해도 소몰이꾼이었다. 하지만 그는 평범한 소몰이꾼이 아니었다. 강영천의 집은 왕관장에서 20여리 떨어진 황루광 남쪽 기슭에 있었다. 일찍 어머니를 여인 그는 아버지 슬하에서 자라났다. 아버지는 집에서 할아버지 때부터 한삽 한삽 일군 땅 몇 마지기를 붙이고 그도 어릴 적에는 지수집 소를 먹이고 커서는 모슴살이를 하였다. 아버지는 돈을 모아 아들을 장가 보내고 살림을 이루어 주려고 몇 빠지게 일하였다. 그러나 뜻밖의 풍파로 하여 그들은 집도 가석도 다 잃고 말았다. 어느 해 섣달에 강영천은 동해에 가서 주인집 돼지를 몰아오게 되었다. 그런데 방금 그가 강을 건너서자 그만 진옥당 부대와 맞다들어 스무 남은 마리나 넘는 돼지를 몽땅 빼앗기고 말았다.

0: 강영철은 그놈들과 시비를 따지다가 매만 죽게 맞았다. 그는 돌아갈 길이 막막하였다. 지수놈은 반드시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무엇으로 물어준단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국량이 나지 않아 감히 집으로 돌아갈 생각도 못했다. 그럴 때 우연하게도 문둥 일대의 가난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원근의 소문이 자자한 명사수 우득해가 그들을 인솔하여 부산놈들을 족치고 있으며 사람들이 거기로 구름처럼 모여든다는 소문이 그의 귀에 들려왔다. 강영철은 마음을 다잡아먹고 거기로 달려갔다. 후에 지수놈의 등살에 그만 아버지가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이를 악물며 속다짐을 했다.
1: 그래, 집마저 없으셨으니 한 목숨 걸고 해보자.
0: 이 폭동군은 그때 중국공산당 교동지구 특위석이 리기 동지가 지도하고 있었다. 그들은 처음 17이었으나 지금은 천여 명의 대오로 확대되었다. 그들의 대다수는 놈들의 압제에 못 이겨 봉기한 농민들이었다. 우득해는 오랜 공산당원으로서 지방폭동군의 한 지휘자였다. 1938년 2월 어느 날 리기 동지가 일부 사람들을 인솔하고 새벽에 모평현성에 치어들어가 괴뢰 현장 송곳노를 비롯한 수많은 매국노들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군중대회를 소집하여 항일 구국선전을 하고 괴뢰 현장을 총살하였다. 소문이 퍼지자 인민들은 환성을 올리며 항일 전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렸다. 그날 오후 모평성에서 철수해 나온 그들은 부근에 있는 신묘에서 연태로부터 쓰러온 외놈들에게 포위되었다. 새롭게 탄생한 이 인민의 군대는 수십 배나 되는 적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었다. 부대에는 명사수들이 적지 않았다. 그들은 달려드는 놈들을 수수대 베듯 쓸어눕혔고 자체로 만든 포로 우쭐대며 나무를 스칠 듯 낮추 날아드는 적기를 쏘아 떨구었다. 그러나 너무나도 현저한 역량 차이로 하여 힘겹게 포위를 돌파했지만 리기 동지는 장렬하게 최후를 마쳤다. 강영철은 이 전투를 겪은 후 중국 공산당에 입당하고 반장으로 승급하였다. 그 후 전투에서 그는 다리에 부상을 입고 조직의 지시에 따라 지하 공작을 맡아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왕관장에는 로숙한 소머리꾼이 나타났다. 강영철은 왕요일을 힐끔 쏘아보고 나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1: 왕요일 이놈은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죄다 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했습니다. 따져보십시오. 이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쳤는가. 외놈이 오기도 전에 이놈은 제 먼저 매국노가 되어 나라를 팔아먹었습니다. 이놈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며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질렀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매국노를 타도하고 자기의 정권을 일떠시워 한마음 한뜻으로 항일 구국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공산당의 령도가 있고 자기의 아들딸로 모아진 반로군이 뒤를 받쳤습니다. 괴뢰 현장 송곳노가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하겠지요? 누구든지 매국노지를 하면은 그런 끝장을 면치 못합니다. 여러분, 왕열노의 재판을 시작합시다. 모두 마음속 말을 다 털어놓읍시다. 이놈의 죄악을 몽땅 까발키고 받은 피해도 폭로합시다. 우리가 원수 갚을 날이 왔습니다.
0: 회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하였다.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강영천의 말이 그들의 가슴으로 흘러들어 지난날의 고통이 되살아올랐는가, 아니면 꿈에도 생각 못하던 이 변혁에 놀라 굳어졌는가. 어머니는 잠자코 서서 아이를 꼭 껴안았다. 만자가 그의 머리카락을 쥐어 뜯어도 모르고 있었다. 강영천의 말을 듣고 그는 많은 것을 깨달았다. 이 세상이 정말 변했나 보다. 그러면 몇 년째나 떠돌아다니던 남편도 돌아올 수 있고 원수도 갚을 수 있을 것이다. 남편은 살아나 있는지. 떠나간 후에 정무 소식이었다. 평소에 그는 늘 어수선한 세월이니까 소식을 못 전하겠거니 하고 생각하며 아이들과 자기를 위안하였다. 여러 가지 생각으로 어머니는 가슴이 쓰라려 눈물이 앞을 가리웠다. 그는 고개를 축혀들고 무대 위에 꿇어앉아 부들부들 떨고 있는 왕요일을 쏘아보았다. 어머니 눈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튕겼다. 그는 막 달려올라가 그놈을 물어뜯고 찢어 밝히고 싶었다. 그러나 무엇인가 그의 발목을 붙드는 것이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사람들의 침묵 속에 스며있는 공포감을 느끼고 몸을 흠칫하며 입을 꾹 다물었다. 입귀에 가는 주름이 깊숙이 베였다. 그는 알릴 듯 말 듯 고개를 저었다. 가슴 속에는 큰 돌덩이가 지지 누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수연이는 어머니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될수록 자기의 애타게 바라는 눈길을 어머니 눈길과 마주치려 하였다. 하지만 어머니는 피하듯이 그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의 나약성과 침묵에 수연이는 몹시 격분해서 얼굴이 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강영천이 자기에게 입을 삐죽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주저도 없이 왕유일 앞으로 성큼 달려나갔다. 격동과 분노에 찬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2: 왕유일! 네 놈은 아직 이태선 일을 잊지 않았겠지?
0: 드라마 숨바귀꽃 여섯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우는 5월입니다. 봄의 절정이 지나고 절기상으로는 벌써 여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24절기의 일곱 번째 절기인 리파가 지나면 산과 들 그리고 도시 모두가 녹색으로 서서히 물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청하마당 프로그램은 이렇게 좋은 계절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서로 문안을 전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연길 씨의 김홍수 씨가 가정에 항상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꿈속의 고향을 보내드립니다.

5월의 숲은 푸르고 하늘에는 정명함이 가득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가족이란 함께 할 때가 더욱 가치 있고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훈춘시의 장영호 씨는 이렇게 좋은 계절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서풍도 다녀오면서 즐거운 추억을 남기고 싶다면서 노래 들놀이 갑시다를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0: 혼춘 씨에 계시는 리선자 씨는 어머니의 환갑 생일을 축하드리면서 어머니가 즐겨보시는 소품을 요청해봤습니다. 리선자 씨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어머니께 우리 요청아마당 프로그램을 통해 항상 마음속에는 가득했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리선자 씨가 어머니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요청한 소품, 계약서를 보내드립니다.
1: 대리공유 쌌어! 대리공유 쌌어!
2: 아니, 여기 대리공유 매대 원갑을 못 봤습니까? 못 봤다고? 야, 저 원갑이 워낙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아, 그런지 두 살이 어찌 센지. 그래서 내가 좀 지랄까 하다가 얘네 우주 막 심술을 막 피운다. 아, 그런데 어디를 갔을까? 화장실을 갔을까? 저기 오는구만. 아,
3: 나그네 내 요렇게 돼지고기 쌉소 하면 소리 치며 오는 거 보면서도 저 피에 달아나는 거 보세요.
1: 돼지고기 쌉소.
3: 돼지고기 쌉소.
1: 우리 집에 돼지고기 쌉소.
3: 돼지고기 쌉소.
1: 내 것도.
3: 돼지고기 쌉소.
1: 내 것도 쌉소.
3: 아줌마. 아줌마 좀 막 장사를 해도 빌라 타고 막 해.
2: 어쩌 또 이래 걸고등도. 아, 내 소리치기 싫을 소리치는 아줌마이 무슨 상관인데.
3: 아이, 소리쳐도 남인데 옆에서 장사하니까 하는 말이구만.
2: 아이, 내 용이 한 게 옆에서 장사한다고 그랬는데.
3: 아, 그래, 내 옆에서 장사 안 했어도 내 돼지고기 쌌어.
4: 내 거지.
2: 모르는 사람들이 그랬으면 뭐 우리들이 연애하는 거 하겠구만.
3: 아이고. 도토바이 같은 아줌마의 꿈이 볼까봐 무서웠구만. 무슨 놈의 연애는 아이고 생각하고 즐거웠구만. 아이고 도토바이 같은
2: 무슨 도토바이. 이 아줌마이 계속 도토바이 도토바이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도토바이 도토바이 하면서도 어쩌나기는 내가 무도를 못 쳐서 그렇게 심술을 피우고 그리고 그 한번 꼭 아줌마하고 싸먹은 길에 녹임도
3: 아이고 아줌마이 내 아즈바이가 춤 못 춰서 그 한바거지가 싸매는 줄 알고.
2: 그럼.
3: 한바거지 군자 짜를 못 맞추니까 싸미 되겠지. 아이고 왈줄한 거 원래 그렇지. 그만들 한발 턴에 뛰고 이자가 없어.
2: 아 다치지 마.
3: 없어.
2: 아 이래서 막.
3: 짜짜 군자 짜리 이 살과 살이 되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 똥물 항사리 같은 아가 다리개를 이래가 군자 짜.
2: 나는 인간도 습더구마. 나는 그 아줌마에 내한테 더 안 겼으면 십습더구마.
3: 예, 저 왔겠습구마. 콕 저와 합서.
2: 아이고, 저 재고 저
3: 예, 저 왔겠습구마.
2: 아줌마에는 내가 무도를 못 쳐서 애들랍지 애들랍지. 콩닥짝 콩닥짝 콩닥짝. 저렇게 득살이 씨 하길래 몇 해 동안 혼자 과부로 살면서도 혼사 말이 들어오는 게 없지.
3: 아줌마! 아줌마! 내한테 혼사 말이 들어오는지 아이 들어오는지 아줌마 어떻게 안
2: 돼? 어째 모르겠음도 알다 뿌입지. 아줌마니 내한테서 혼사 말이 못 들어봄니 그는 어느 사람들한테 혼사란 혼자도 못 들어본다 얘기해.
3: 아이고 이거 좀 아즈바이도 봤었지. 저 먼데 한국에는 이 회사람 있는데 청혼하는 거. 아이고 I love you.
2: 한국에 이 회사에 어, 그 수궁지 털이 몇 개 없는 그 한국인인가? 내 원여사, 내가 같이 한국에 가서 살아볼래? 이인가? 돼지고기를 팠구만.
3: 이 집에서 돼지고기를 판다고? 아줌마, 예. 이제 무스개랑도 이 집에서 돼지고기를 판다고?
2: 또 굴구둔다, 또 굴구라. 나 어디 이 집에서 돼지고기를 판다 했으면 이 집에서 돼지고기를 팝니다 이랬을지.
3: 아줌마, 예. 오, 기자, 아줌마, 언제 이제 이 집에서 돼지고기를 판다고?

0: 사람도 이 집에서 돼지고기를 팝니다 이랬습니.
1: 엄마 아빠 여기서 이 집에서 돼지고기를 판다시구만.
0: 야이 아줌마 이거 아까 말라주세요. 어떡하지 그 이야기도. 에? 그 말 말라고 칼로스. 예원아 이 골목에서 아줌마의 비기스를 사려도 아줌마의 돼지고기 다 싸고 내 아줌마 쫓아보내야 되지 아이디야. 아줌마 내가 아줌마의 돼지고기를 내 다 싸면 아줌마의 다른 데를 가겠습니다.
1: 아줌마의 무슨 우리 집에 돼지고기를 다 싸겠어.
0: 글쎄 내 아줌마의 돼지고기를 다 싸면 아줌마의 다른 데를 가겠는가 말이야.
1: 우리 집에 돼지고기를 타서.
0: 예.
1: 정말 우리 집 돼지고기.
0: 아 예. 아줌마 이거 들어갔어. 여기 있는 것도 이 죽은 고기고 산 고기고 여기 있는 고기랑 고기 있는 다 싸게 하십니다.
1: 아줌마 우리 집에 돼지고기를 가져 먹 다 싸겠다 말씀.
0: 예. 그래서 이 집에 그래서 집도도 매대고 그래서 죽은 돼지 죽은 고기고 그래서 산 고기고 이 안에 고기랑 고기 있는 먹당 다 싸게 하십니다. 예. 열만 받겠습니다. 봐라. 예. 이만 원. 아유 이만 원 무슨 아이 만큼만 무슨.
1: 아줌마이들. 이만 원도.
0: 그럼. 어때 이 자식아 야 이거 좀 유리래 맞어.
1: 8만 원만 냈어.
0: 무슨 8만 원?
1: 이
0: 에이, 이거 내게 무슨 8만 원이 무슨 아이 만큼만 무슨 쟤. 에이, 더 쓰고만. 내 저 돈 가지러 갔다 올세요. 아줌마 이 돼지고기 다 정도 내놓으세요.
1: 예.
0: 내 8만 원이 사겠어.
1: 아이고,

0: 잼도 번저히 이만한 거 저 도토바 같은 나그네 어찌는가 보느라고 홀리부기 해서 8만 원이라 했대. 정말 8만 원 나를 준다구만. 여러분들 내 말 듣고 예? 절대 어디 가서 외우지 맙소. 예? 저 나그네 잼도 안가에 띄운 후에 거저 정신 푸떡 들어갔고 예? 돼지고기 장사를 거저 똑같이 해서 예? 만 원짜리 묶음이 잼 매시겠으면 이렇게 꽁지에 넣었었구만. 내 요렇게 곱게 생긴 과부 혼자서요 돼지고기 장사를 한다고 정말 알게 모르게 뒤에서 많이 생각해 줬었구만. 그래서 네 오늘 이렇게 인사도 할 겸 속심도 나눌 겸 이래 그 동물한 살이 같은 안가 중간에 그 바뀌던 바람 지금도 우리 전쟁 했지 아이 됐지 또 내 거래서 도토바이 어우 도토바이 온다.
1: 아니 언제 아직도 정관 아이 나
0: 했을까? 오늘 가져왔음도?
1: 어 이게 예. 8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짜리 저축 통장입니다. 예.
0: 아 8만 원이랬는데 왜 10만 원도?
1: 어? 어. 저 아줌마하고 내일에 아래 옷집에서 돼지고기 장사지라 하면서 예. 서로 기어는 미분정도 들고 고분정도 들었는데 그 미분정에서 만 원, 고분정에서 만 원. 이렇게 2만 원 해서 내 보태서 그저 10만 원 다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0: 아즈바이는 정말 길게 생긴 것만큼 보이도 크고
1: 아이고
0: 참여 10만 원은
1: 아이고 못 때렸다 아즈마 정신 차렸어. 정신 차렸어
0: 이게 내 정신 얼숨도
1: 얼숨 마셔 어째
0: 아즈바이 그걸로 여기 꼬집밥 없어
1: 어째
0: 여기로 그랬고
1: 아이고 이렇게 고분은 아즈마를 내 어떻게 꼬집숨도 그 아줌마 그러지 말고 이 손을 내게도 버타고들 콱 꼬져왔게 먹었어.
0: 네. 아유 이거 좀 나 없어 빌렸었구나.
1: 난 아이디어 했었구만.
0: 가만
1: 이제 이 도둑놈들 아주 이거 잼도 이 가만 이거 내 거둬들여서 사야겠지 이거.
0: 아이 어찌 물리자고 이래 잼도?
1: 물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아줌마하고 내 계약서를 써야 할까 합니다. 예.
0: 계약서를?
1: 예, 그래야 서로 물리지 못합니다.
0: 아이고 아줌마이 나 물리지 맙소.
1: 내가 방금 계약서를 썼는데 좀 내일 그 아줌마이 들어봅소. 한번 들었어. 아줌마 또 글씨 할게 없어. 글씨 써서 들은 게
0: 보겠다. 예, 예.
1: 계약서. 드릿줄 한 보털과 드레바공 가문은 아래와 같이 계약을 맺는다.
0: 무시게, 아이 아즈바이 둘에 줄이고 둘에 박이고 하는 건 무시겜도.
1: 어? 야 아줌마 이거 아 지금 유머하시게 아이고 뭐입니까? 그래서 아줌마는 이렇게 곱게 생겼길래 둘에 박으로 상징하고 나는 이렇게 기다맣게 생겼기 때문에 둘에 줄로 상징했단 말.
0: 알았어, 날래 읽었어, 읽었어.
1: 여기 주의한 게.
0: 네.
1: 자, 잠깐만 여기 들어주세요.
0: 예.
1: 둘에 줄은 둘에 박이 네 개로부터 예? 고기든 집조든. 심지어 숨가진 18이던 과부덕이 현우 여기 있는 물건을 몽땅 10만 원에 넘겨 소유한다. 어떻습니까?
0: 몽땅?
1: 예, 몽땅 10만 원에 넘겨. 예.
0: 돈이 되겠구만!
1: 돈이 되지!
0: 다 썼을구만!
1: 다 썼을구만! 예, 요거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0: 예, 예.
1: 아니. 이거 봐.
0: 예,
1: 계약서는 쌍방이 지장이 찍힌 후부터 절대 물리지 못하도록 효과를 발생한다. 어느 일방이 찹쌀구비 기름떡처럼 해뜨듯 대변을 벗을 때에는 10만 원에 난 경제적 손상을 부담해야 한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0: 에휴, 정말 잘 썼구만.
1: 잘 썼습니다.
0: 예, 예, 예.
1: 네, 그럼 지금 예, 지장 맞추면 되는데.
0: 어째? 이 나무는 어째려?
1: 아이 아줌마
0: 네?
1: 그 이부 좀 빌립소.
0: 어머나 이 아줌마 오도 막 웃겼구만. 이 토론 대낮에 어째 내 이부 빌래라고 이래도
1: 아이 좀 쓰자고 그래 어째 그러겠습니까.
0: 어째 아무리 혼자 사는 가부 몸이라고 그렇게 이부 함부로 빌렸음도.
1: 아니 이 아줌마 무슨 말을 이렇게 함부 아이, 저 도장집이 없는 거 어찌랍니까?
0: 그런데...
1: 그래서 아줌마 그 입신에 고치야 까는 거 좀 쓰다는데. 아이, 아줌마 이거 괜히 그 생각 안 돼.
0: 아유, 아줌마 이거 그런 그렇다고 말을.
1: 아유, 나... 빨리 없어, 빨리 없어.
0: 예.
1: 빨리 없어, 좀.
0: 저, 요거 버겠었구만.
1: 빨리 없어, 좀. 예.
0: 춤은 어째서?
1: 아, 깨끗하게 하나 그래. 야, 잠깐만. 돌아서. 이거. 계속 여기 여기 내 이름 있지 여기다가 내가 딱 찍고 계속 하드마기를 어떻게 또 여기 예, 걸쭉하게 아니 그 요거 큰 걸로 좀 이 긴 걸로 써야 돼 긴 걸로 좀
0: 이게 또
1: 그걸 예, 딱 합시다 계속 그만
0: 이래 필체 썰차 다 끝났음도
1: 다 끝났습니다 예. 자 그럼 내 아줌마를 내 조동 저 여기 거는 저 노자 10만 원짜리 더 드려야 되지 자 확인하옵소 확인하옵소
0: 10만 원 없을 거
1: 없었지
0: 아줌마에
1: 예.
0: 내가 저 얘기 여기 가서 멍땅 고대를 두고 갈디 예. 저 장사를 가서 잘해가지고 예.
1: 아이 물리는 게 아니라
0: 그래
1: 아줌마는 이젠 내 갠데 아이 아줌마 이놈이야 이놈 저기 나오자 아줌마 여기 나오자 아 이제 내 이럴 때는 뭐 하고 사니 이랜도 요거 법서에 요거에 여기 이 법서 숨가진 18이든 과부든지 과부랑 썼잖아 과부든지 흔히 여기는 그 몽땅 10만원을 넘겨서야 돼 이렇게 했는데 어째
0: 아께 읽을 때는 언제 과부든지 읽었는데
1: 아 여기 민백이 씌어지는 것 중에 하여튼 대변인께 숨기 그래
0: 아무리 그렇다고 지리 억지검사했음도
1: 아 이 아줌마 이 아이들 아 그만 아 이거 내 동작 쓴 말 잠깐만 저
0: 아 이거
1: 저 예 예 저 그 아줌마
0: 아이고 예
1: 그래 내가 정말 그렇게 해도 실성도 나는 예 그 아줌마를 내 이 마음속에 둔 지 오래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것도 쓱 이거 이제 과지지 뭐래
0: 이 아줌마 어디에 또 정신없지 나가 지금 또 그게 뭐 어떤 게라고 그거 쓰다 그래 또
1: 아줌마 우리의 우리를 버리고 달아난 사람들을 보란 듯이 우리들이 이렇게 손을 맞잡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잘 살아보깁소 예 아줌마 어쩌나 어쩌나 얼마나 깨끗이 어쩌나 얼마나 깨끗이 바로 넣어놓은 걸 있어
2: 한국에서 근무하는 김경철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김경철 씨는 세월이 흐를수록 고향이 그립고 고향에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그립다고 했습니다. 해마다 진달래가 만발한 봄이 오면 마을 친구들과 함께 진달래 꽃잎을 뜯어먹으면서 즐거운 동네 시절을 보냈다고 하면서 고향에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항상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꽃피는 소리를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흥경강성 목단강시에 계시는 박현철 씨는 10여 년간 중풍으로 몸이 불편하신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신 아내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서 노래 돌나라 약수를 요청해 봤습니다. 이 밖에 연길 씨의 김봉 씨도 올해 86세인 연로하신 어머니께서 여생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란다면서 이 노래를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에 노인이 계시면 행복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문시의 김국화 씨는 올해 90세이신 어머니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계시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면서 어머니께서 오래오래 앉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나의 과원 나의 행복을 요청해 왔습니다. 네, 김국화 씨 어머님께서 항상 지금처럼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은은한 꽃향기는 날이 갈수록 짙어가고 록새 깊은 자연을 더욱 싱그럽고 화려하게 단장합니다. 5월에 활짝 피어나는 꽃처럼 모든 분들에게도 행복의 꽃이 가득 피어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아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라이저 인위에 开始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속담을 알아보겠습니다.
1: 앞잡이는 뒤집어진다는 속담은 잘못된 일을 하거나 부당한 일을 돕고 그에 협력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앞잡이는 어떤 부정한 일이나 음모에 가담한 사람을 의미하며 이 속담은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쁜 일에 가담하거나 타인의 악행을 돕는 사람은 그 결과가 자신에게도 돌아오게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속담은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에 동조하거나 악행을 지원하는 이들에게 경고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앞잡이가 되는 것은 때때로 일시적인 이득을 가져올 수 있지만 결국 그 길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부정이나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면 그 끝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옛날 한 작은 마을에 두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지훈이라는 이름의 성실한 농부였고 다른 한 명은 정환이라는 마을에 잘 알려진 상인이었습니다. 지훈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에게 배운 대로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환은 부유하고 성공적인 상인이었지만 그가 얻은 부는 대개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많았습니다. 정환은 남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곤 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상인들이나 농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주로 남의 것을 빼앗거나 사기를 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 정환은 한 사람에게 큰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거래의 조건은 남의 재산을 빼앗고 그것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훈에게 이 일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지훈이 거절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환은 지훈에게 높은 보상을 약속하며 그를 유혹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부끄럽고 망설였지만 결국 지훈은 정환의 제안에 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 순간의 이익에 눈이 멀어 앞잡이가 되기로 했습니다. 정환은 이 거래를 통해 큰 이득을 보았고 지훈 역시 약속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얻은 이득에 기뻐하며 생활이 조금 나아졌지만 그 후에 불행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정환의 사기 행각을 알아차렸고 그가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마을 사람들을 속인 사실이 밝혀졌을 때 정환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재산을 잃고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으킨 일에 가담했던 지훈도 피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지훈은 처음에는 적당히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결국 마을 사람들은 그가 정환의 부당한 거래에 가담했음을 알게 되었고 그에게도 비난과 냉대가 쏟아졌습니다. 지훈은 마을에서 소외되고 그의 농사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지 않게 되자 그는 다시는 마을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정환과 지훈 모두 결국 부정한 일에 가담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고 그들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정환은 사기와 불법적인 거래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고 지훈은 정직한 삶을 살려고 했던 그가 불행하게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결과로 마을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속담이 알려주는 첫 번째 교훈은 부정한 일에 가담하거나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돕는다면 결국 그 대가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지훈은 처음에는 정환의 제안을 받아들여 부정한 거래에 가담했습니다. 그는 잠깐의 이익을 얻었지만 그 일이 결국 자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주었습니다.

0: 처음에는 작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부정한 방법은 오래가지 않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매우 크고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불법이나 부당한 일을 돕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어떤 일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을 내리기 전에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타인의 잘못된 행동을 도와주는 것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호는 처음에는 정환의 잘못된 거래에 참여하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타인의 부당한 요구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잘못을 도와주는 것은 결국 그들에게 나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신까지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주변 사람들의 행동이 잘못되었을 때 그 잘못된 일을 돕는 것보다는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도 그 선택의 결과를 온전히 감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 교훈은 단기적인 이익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훈은 처음에는 정환의 제안을 받아들여 단기적인 이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그가 얻은 결과는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불행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일시적인 이익에 집중하다 보면 그 대가가 어떻게 돌아올지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항상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하고 그 일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하지만 단기적인 이득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앞잡이는 뒤집어진다는 속담은 부정하거나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 사람들은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부정한 일에 참여하면 일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일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큰 대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부정한 일이나 부도덕한 행동을 돕는 것보다 언제나 옳은 길을 선택하고 단기적인 이익에 휘둘리지 않으며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속담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나 이론적인 경고에 그치지 않습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부정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은 종종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타인의 잘못된 행동을 돕기보다는 올바른 길로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다양한 건강 혜택을 제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이섬유가 단순히 소화에만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식이섬유는 그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식이섬유의 중요성과 그 효과적인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이섬유는 주로 식물성 음식에 포함되어 있으며 소화가 잘 되지 않고 흡수되지 않는 물질로 음식물이 장에서 움직이도록 돕고 대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식이섬유의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으며 전반적인 건강과 질병 예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 식이섬유는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식이섬유는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 음식물이 더 원활하게 이동하게 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변비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문제로 장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대장에서 물을 흡수해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대장이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장내 유익한 세균들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이는 장 건강을 유지하고 유해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는 또 다른 중요한 점으로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는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며 특히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식이섬유가 음식물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되어 급격한 혈당 변동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인슐린 민감도를 향상시켜 당뇨병의 발생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심혈관 건강에 있어서도 식이섬유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배출시키는 기능이 있어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동맥에 지방이 쌓여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데 식이섬유는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식이섬유는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은 대체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이는 과식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음식의 칼로리 흡수를 늦추고 장에서 지방과 당의 흡수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결과적으로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면 체중 관리가 수월해지며 비만과 관련된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건강 요소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식단에 충분히 포함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식이섬유를 제대로 섭취하려면 다양한 식품을 고루 섭취해야 하며 이를 통해 얻는 이점은 많고 다양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식이섬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식이섬유를 효과적으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이섬유는 주로 식물성 식품에 포함되어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식이섬유의 종류는 크게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로 나눌 수 있는데 두 가지 모두 체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두 종류를 모두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아 젤리처럼 변하는 특성이 있어 장에서 물을 흡수하여 변을 부드럽게 만들고 장내 유익한 세균의 활동을 도와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대표적인 수용성 식이섬유는 귀리, 콩, 사과, 당근, 보리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며 특히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반면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고 장에서 부피를 늘려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합니다. 이는 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해 변비를 예방하고 장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통곡물, 현미, 견과류, 채소, 콩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대장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대장암과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려면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과 채소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과나 배, 당근, 고구마와 같은 식품은 껍질에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껍질을 벗기지 않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베리류나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와 같은 과일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맛도 좋아 일상적인 간식으로 섭취하기에도 좋습니다. 또한 통곡물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백미보다는 현미나 귀리, 보리와 같은 통곡물이 훨씬 더 많은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곡물은 섬유질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영양면에서도 매우 유익합니다. 아침에 통곡물 시리얼을 먹거나 점심과 저녁에 통곡물로 만든 밥을 먹는 습관을 들이면 식이섬유 섭취량을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려면 콩류를 자주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콩은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단백질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채식 위주의 식단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식품입니다. 검은콩, 강낭콩, 병아리콩, 렌틸콩 등 다양한 콩류를 샐러드에 넣거나 찌개나 수프에 추가하여 먹으면 간편하게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안전운전은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속은 곧 위험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파는 순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졸음운전, 피로운전, 음주운전도 금물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규칙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당신의 안전운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전운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식이섬유를 섭취할 때 체내에서의 적정 소화 시간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식이섬유는 소화가 잘 되지 않지만 장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체내에서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려면 일정한 시간 동안 장에 머물러야 합니다. 급격하게 많은 양을 섭취하면

하거나 그와 함께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식이섬유를 섭취할 때는 체질과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염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소화기 문제가 있는 사람은 식이섬유를 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히 불용성 식이섬유가 장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하고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우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식이섬유를 급격히 늘리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섭취량을 증가시키며 장 상태에 맞는 섭취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식이섬유의 과도한 섭취는 미네랄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양의 섬유소는 장에서 미네랄과 같은 중요한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분, 칼슘, 아연 등은 식이섬유와 결합해 체내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이섬유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대신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미네랄과 다른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다른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도록 식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식이섬유를 꾸준히 섭취하면 단기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 이점도 누릴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면 심혈관 질환, 당뇨병, 대장암 등 다양한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양의 식이섬유를 섭취한 사람들은 이러한 질환에 걸릴 확률이 낮고 전반적인 수명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식이섬유 섭취는 소화기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장내 미생물이 뇌와 연결되어 있다는 장뇌축이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는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거나 개선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는 단순히 소화기 건강을 넘어서 심혈관 질환 예방, 체중 관리, 혈당 조절 등 여러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섭취하려면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고 급격히 많은 양을 섭취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섭취량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을 함께 섭취하며 자신에게 맞는 식이섬유의 종류와 섭취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식이섬유는 건강한 삶을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되므로 일상에서 꾸준히 섭취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 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 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환입니다.

쉬운 길만 택한다면 쉬운 길만 택한다면 나라는 그릇에 조금만 불편한 것이 채워져도 견디지 못할 것이다.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 상황이 되었든 그것들을 극복했을 때 내가 꿈꾸는 뭐든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어떤 상황이든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 감사할 줄 알자. 그 모든 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조력자가

네, 이신호의 너를 잃고 나를 얻다 중에 한 소절입니다. 네, 삶의 여정에서 의미 없는 다가오는 것은 없습니다. 네, 그럴 만한 이유와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것 중에 자칫 쉬운 것만 택하기가 쉽습니다. 바로 이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네,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것일수록 행운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고통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얻는 교훈도 큽니다. 내면의 성장도

0: 네, 국내 여행지 코너가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는 날입니다.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곳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의 출행 계획에 도움이 되는 시간, 게스트 최덕희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최덕희 씨 연결해서 또 어떤 국내 여행지 이제 알아볼지 네, 지금 연결을 해볼게요. 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류현하입니다.
0: 맞습니다. 오늘 지금 방금 전화번호 바뀌어서 지금 바꿔서 이제 안내원 선생님께 거부해놓고 저는 이제 최덕희 씨가 또 계속 하는 줄 생각하고 착각했습니다. 오늘은 리포터가 지금 류현하 씨로 바뀌었습니다. 아, 네. 이러면, 와, 이거 제가 또 재방송에 나갈 때 이 부분을 또 고쳐야 할 건데 여러분들의 출행 계획에 도움이 되는 시간 게스트 류현화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줄 관광지는 어떤 곳인가요?
1: 네, 오늘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역사 도시 계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림은 20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0: 오, 계림 하게 되면 정말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그럼 어떤 역사적 특징을 갖고 있나요?
1: 네, 계림은 선사시대 증피암 유적부터 시작해 송도와 명조의 성곽도시, 병거와 같은 고대 수리시설, 정강왕궁 등 명조 유적, 그리고 근대 혁명 유적까지 다양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0: 계림의 도로 설계도 아주 특이하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1: 네, 계림의 길은 산과의 대경 관계를 고려해 구불구불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강가의 길은 물길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맞춰 걸을 때마다 새로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런 설계 덕분에 계림의 거리는 곧 관광 코스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0: 물길의 흐름에 따라. 뭐 바람 따라 걷는다는 소리는 들은 적이 있는데 물길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맞춰 걷는다고 하니 또 계림만의 그런 풍경이 눈앞에 이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 계림 도시의 핵심 특징을 한마디로 이제 정리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 네, 산, 물, 도시의 삼일체라 할 수 있습니다. 계림은 자연을 정복하지 않고 자연이 빚은 도시로 오늘날에도 천하제 외경관이라는 찬사를 받는 이유입니다.
0: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계림 여행에 대해서 쭉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볼 수 있는 관광지 어떤 곳일까요?
1: 네, 계림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이자 계림 산수의 상징으로 불리는 코끼리코 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름은 리산이었지만 지금은 모두가 코끼리코 산이라고 부릅니다. 강가에 서서 리강의 물을 코로 마시는 거대한 코끼리를 닮았다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특히 코끼리 다리와 코 사이에 뚫린 동굴이 핵심인데 물이 흘러들며 물 위에 떠오르는 달 같은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현지인들은 이걸 코끼리 물 달이라 부릅니다.
0: 코끼리 물 달 샹산 쇠위.
1: 네.
0: 코끼리 한 다음에 지금 산이 빠졌네요. 그렇죠? 코끼리 산 물 달 그렇죠?
1: 네네네.
0: 정말 신기하네요. 그런데 이 산이 계림에서 특별한 지위를 갖는 이유는 뭘까요?
1: 네, 첫 번째는 형태의 완벽함입니다. 먼 거리에서 봐도 코끼리가 생동감 있게 보일 정도로 자연의 조각품 같습니다. 둘째는 도시와의 결합입니다. 산이 리강과 도화강이 만나는 중심부에 자리해 마치 계림의 문지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이 산을 배경으로 한 옛 명화와 시가 수백 편 남아있을 만큼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0: 시가 수백 편 나있다고요? 이 산에 관한?
1: 네.
0: 와, 이렇게 우리가 그 여행지, 관광지, 요즘에 유명해진 이런 여행지, 관광지에 대한 예전의 그 고대 시 같은 걸 찾아보는 것도 사실은 아주 재미있는 테마가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산에 동굴이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요, 이 동굴은?
1: 네, 동굴은 지름 10m, 면적 150평방미터 정도로 마치 코끼리가 물을 마시는 듯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강물이 동굴을 통과할 때 반원형의 투영이 생기는데 날씨가 맑은 밤이면 달빛이 반사되어 동굴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듭니다. 이 풍경을 보려면 보트를 타고 강 중앙에서 바라보는 것이 최고입니다.
0: 현장에서 보면 정말 장관일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산이 계림 여행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말씀하신다면요?
1: 네, 이 코끼리 고산을 보지 않으면 계림을 왔다고 할 수 없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계림 관광 포스터와 기념품엔 반드시 이 산이 등장할 만큼 도시의 영혼이자 자연과 인간이 만든 기적 같은 곳입니다.
0: 알겠습니다. 지금 코끼리 코산 이렇게 했는데 혹시 우리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이 뭐 한자로 이제 검색을 하거나 할 때는 시앙비산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할 관광지도 새로운 곳 하나 더 들어볼게요.
1: 백계림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정강왕성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강왕성은 영조 황실의 분봉왕인 정강왕 조수겸의 왕궁으로 1372년에 건설을 시작해 1392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계림 시내 중심부인 디강서 안에 위치해 있어 왕성을 보면 계림을 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도시 역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왕성의 가장 큰 특징은 무언가요?
1: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보존된 영조 성벽입니다. 특히 독수봉을 배경으로 한 왕궁 건축구는 산을 품은 도시라는 계림의 아이덴티티를 완벽히 보여줍니다. 성벽의 높이와 규모에서 당시 왕실의 권위를 엿볼 수 있습니다.
0: 이게 그럼 이 예전의 그 성벽, 네, 현재는 어떤 모습으로 이게 보존이 됐나요?
1: 네, 왕성 내부에는 명청시대의 건축물과 정강왕 가문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왕성 박물관에서는 계림의 역사 문화를 체계적으로 볼 수 있고 성벽 우를 걸으며 디강과 계림 시내를 도망하는 코스도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0: 관람 포인트를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세 가지를 꼭 봐야 합니다. 첫째는 명나라 성벽의 장중한 구조, 둘째는 독수봉과 왕궁의 조화, 그리고 셋째는 왕궁 정문의 세부 장식입니다. 이곳에 오면 600년 전 왕실의 위용을 생생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0: 네, 다음으로 소개할 곳도 또 궁금해집니다. 이번에는 어떤 특색 있는 곳인지.
1: 네, 계림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명소, 바로 로적암입니다. 로적암은 계림 시내에서 북서쪽으로 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종류동굴인데 총 길이 240m의 탐방로는 500m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1시간 30분 정도면 구경할 수 있습니다.
0: 저감이 대자연의 예술궁전으로 불리는 이유는 뭘까요?
1: 동굴 내부에는 다양한 종류석 형성물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사자령조가 홍라보당, 수종궁 등 30여 개의 이름이 붙여진 경관들이 있는데 형상이 너무도 생생해서 관광객들은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0: 그리고 당조 때부터 이게 유명했나요?
1: 네, 이 당조 때부터 유명했던 이 동굴에는 77점의 벽화가 남아있어 역사적 가치도 매우 높습니다. 1959년 본격적으로 개발된 후로는 식당, 찻집, 유랍선 등 편의시설도 잘 갖추어져 여행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0: 그러네요. 그럼 여기에서도 아마 방문객들을 위한 뭐 특별한 팁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있다면 가르쳐 주실래요?
1: 동굴 내부는 연중 20도 내외로 적적하지만 미끄러울 수 있으니 편한 신발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수동궁 코너에서는 종류석이 반사되는 광경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진 촬영하기 가장 좋은 스팟이기 때문인데요. 계림의 신비로운 지하세계 로적암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알겠습니다. 네, 류현마 씨가 지난번에는 한번 좀 저희 그 복도에서 약간 울리는 소리 좀 들렸는데 오늘은 소리가 괜찮네요. 어디서 지금 전화 받고 있어요?
1: 오늘은 복도가 아닌 다른
0: 사무실?
1: 사무실.
0: 와, 이렇게 출근 바쁘신 분인데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또 시간을 내주셔서 제가 고맙다는 얘기를 여기서 또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뭐 가운데 이제 음악 틀고 가도 되겠지만 그래도 좀 빨리 이 인터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래 안 틀고 그냥 이어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목 상태 괜찮으신가요?
1: 네네, 가능합니다.
0: 네, 네, 지금 류현아 씨와 함께 계림 여행에 대해서 쭉 알아보고 있는데 앞에서 계림 여행에서 우리가 들려볼 수 있는 곳들에 대해서 몇 군데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곳으로 네 인도할지 네 궁금한데요. 계속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다음은 계림의 오랜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인 동서항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서항은 영청시대부터 보존된 계림 유일의 역사적 골목길입니다. 동양동항, 강남항, 단정항 등 전통 골목들이 잘 보존되어 있어 계림의 역사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살아있는 박물관입니다. 네. 그리고 이곳은 인체공학 쪽으로 설계된 아담한 공간이 특징인데 폭이 3 내지 4m의 좁은 골목길 양쪽으로 청나라 시대의 전통 목조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어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저녁이면 붉은 등불이 켜지며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0: 와, 이런 것도 있었네요. 저는 계림에 사실은 10여 년 전 그게 언젠가 가보긴 했었는데 그냥 강 보고 좀 여러 가지 모형의 그 바위 같은 거, 뭐 산 같은 거 보고 이런 기억밖에 남지 않는데 사실은 계림에 가도 이렇게 좀 알고 가면 더 많은 곳을 둘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서항, 정량동항, 네. 강남항, 란정항 이게 네. 다 사실은 전통 골목들이네요. 네. 이런 골목들을 하나하나 이거 권위로 봤어야 하는데 진짜 살아있는 박물관이라는 얘기가 아주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꼭 체험해 볼 만한 것이 있을까요?
1: 세 가지를 추천드립니다. 첫째는 전통 공예품 체험점에서 계림 특색 수공예를 만들어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골목 기숙이 숨은 100년 전통 다방에서 향긋한 차를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녁이면 열리는 야시장에서 계림 특산물을 구경하는 것입니다.
0: 세 가지 다 좋아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이.
1: 네, 동서항은 계림 고유의 도시 구조와 생활 방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2013년 보수공사를 거치며 현대적 편의시설을 갖추었지만 여전히 골목마다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량동항 입구의 고대 문루는 반드시 보셔야 할 지점입니다. 계림을 방문하신다면 동서항에서 옛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0: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계림의 전통 음식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 원래 최덕희 씨도 그 음식 코너도 또 예전부터 이제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네. 저도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하니까 둘이 막 그곳의 특색 음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나누는데 현아 씨도 지난번 보니까 가끔 뭐 집에서 음식 만들 때도 있다고 그러셨죠.
1: 네, 저도 그 집에서 잘 만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 만들고 싶다는 욕구가 생길 때면 네. 바로 행동에 옮기는 편입니다. 아하,
0: 그리고 어디 이제 맛집 같은 거 있으면 뭐 이제 찾아다니는 네. 편이기도 하고 음식에 좀 음식에 관한 그 영상을 올린 것도 아마 예전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좀 관심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계림의 전통 음식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계림을 대표하는 길거리 음식 계림 쌀국수를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계림 쌀국수는 2000년 역사를 가진 광서성 대표 음식입니다. 특급 쌀을 갈아 만든 반죽을 삶아 동그란 면이나 납작한 형태로 만드는데 그 특징은 하얀색, 부드러움, 미끈함, 상큼함에 있습니다.
0: 하얀색, 부드러움, 미끈함, 상큼함 이렇게 개괄이 되네요. 네, 맛의 핵심이라고 알려진 그 국물에 대해서도 그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 국물은 돼지나 소뼈와 광서 특산품 라한과를 비롯

0: 밑에
1: 로한교?
0: 아, 네네네. 20여 가지 향신료로 12시간 이상 푹 끓입니다. 각 가게마다 비법이 달라 가게마다 맛이 다른 것이 특징인데 이 국물이 면과 잘 어우러져 깊은 풍미를 냅니다. 게린 사람들은 아침 식사로 이 즐기며 건면 방식으로 많이 먹습니다. 그 면에 이 국물을 조금 부어 비벼 먹은 후 남은 국물은 따로 마시는 것이 정통 방식이라고 하는데 가게마다 제공하는 산초 기름, 절인 무, 고추장으로 개인 맞춤 맛을 낼 수 있습니다.
1: 아, 혹시 앞에서 국물 얘기를 쭉 하면서 왜서 다시 이제 깐반 이게 건면 뭐 버무려서 먹는다고 네네. 하는가? 버무리면 사실은 국물이 없을 건데 지금 이렇게 좀 모순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얘기 들으니까 좀 이해는 됩니다. 면에 이 국물을 조금 부어서 그 네. 국물에 비벼 먹는다는 그 뜻이었네요. 네. 국물이 맛있으면 면은 뭐 어떻게 먹든지 맛있을 그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국물이라 하게 되면 국물 있는 면은 면이 그냥 국물이 다 잘박하게 이제 잠겨 있는 정도인데 이건 그 국물을 조금 나서 비벼서 먹는 비빔면이라고 하니까. 아, 그리고 사실은 다양한 양념들인데 산초 기름, 뭐 절임무, 고추장 이런 거로 이제 자신의 입맛에 맞출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도 가서 습관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맛있게 버무려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신심이 좀 생기네요.
0: 네.
1: 네, 다음은 어떤 요리인가요 또?
0: 계림의 대표적인 요리 토란고기를 소개하겠습니다. 토란고기는 계림 특산품인 토란과 삼겹살의 완벽한 조화를 자랑하는 요리입니다. 황금빛 색상과 입에서 살살 녹는 식감이 특징이며 기름기가 많지만 느끼하지 않은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네, 주요 핵심 재료는 세 가지가 있는데 계림 리프 지역 특산인 토란, 그리고 껍질을 제거하지 않은 삼겹살, 계림 특유의 발효장, 이 재료들을 조합해 찜 방식으로 요리를 합니다.
1: 아, 이건 찜이네요.
0: 네. 오,
1: 찜이라니까 이건 그래도 좀 약간 국물이 좀 있겠네요. 전통적인 그 조리법이 좀 궁금해집니다.
0: 조리 방법은 굉장히 정교한 편입니다. 삼겹살과 토란을 따로 바삭하게 튀기고 튀긴 재료를 껍질 부분이 아래로 오게 접시에 배열한 다음 계림 발효장과 양념으로 만든 소스를 뿌려 2시간 이상 찌면 됩니다. 다 찍어 접시를 뒤집어 엎으면 완성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토란이 삼겹살에 기름기를 흡수해 감칠맛을 낸다고 합니다.
1: 알만합니다. 건강상의 그 이로운 점도 있어 보입니다. 이런 찜 요리들은 일반적으로.
0: 네, 토란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체내열을 내리고 피부를 윤택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계절이 바뀔 때 건강관리 요리로 인기가 많습니다.
1: 갑자기 이제 찜 요리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건강식단에서도 요즘은 찜 요리를 많이 제창하고 있잖아요.
0: 네.
1: 네. 그래서 저도 그 비빔밥을 할 때 이제 다른 영상에서 얼핏 본 기억이
0: 맞아요.
1: 있어서 네, 야채를 그냥 쪄서
0: 네네.
1: 네, 여러 가지 야채를 그냥 한 번에 살짝 그냥 몇 분 정도만 쪄서 그 돌솥 비빔밥처럼 집에서 여러 가지 야채를 위에 올려놓고 그렇게 해도 너무 간단하고 좋더라고요. 예전에는 한 가지씩 예를 들어서 이제 당근 있으면 당근을 채칼 쳐서 그걸 살짝 또 볶고 네 하나하나 이렇게 했는데 그냥 한 방에 찌니까 예 정말 손을 많이 덜 수 있어서 편하게 먹을 수 있었어요. 거의 그냥 뭐 김가루만 뿌려줘도 맛을 낼 수 있고 고추장만 뿌려줘도 맛을 낼 수 있으니까 너무 쉽게 해먹었습니다. 근데 맛은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0: 네, 그리고 저도 영상에서 봤는데 네. 그 찌면 아래 채수가 나오더라고요.
1: 맞아요. 물.
0: 네. 네, 그 채수에 된장찌개를 끓이면 또 맛있다고 하네요.
1: 저보다 이것도 한 수 더 배우셨네요. 찌면서 나는 물.
0: 네네.
1: 아, 좋습니다. 그게 사실 야채에서 나온 물인데.
0: 네.
1: 알겠습니다. 지금 계림의 전통 음식을 지금 특색 음식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건강상의 리로운 점도 있는 이 토란에 대해 설명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 음식을 어디에서 맛볼 수 있나요?

0: 계림을 방문하기 가장 좋은 시기, 성수기가 언제인가요?
1: 9월에서 12월 사이의 가을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는 날씨도 시원하고 계림 특유의 카르스트 지형과 어우러진 단풍이 장관을 이룹니다. 다만 유적지들이 시내 곳곳에 분포해 있으니 최소 2, 3일은 머물며 관광하시기를 권합니다.
0: 유적지가 많은 곳, 그리고 자연이 그대로 살아있는 곳, 좀 생태적이기도 하고 또 전통 문화도 지금 이제 느껴봤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계림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1: 내륙사와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계림은 우리나라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자연경관과 역사리적이 조화를 이룬 특별한 곳이니 꼭 여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아주 유명한 관광도시인데 많은 분들이 계림 여행하시기 전에 오늘 류현화 씨가 소개한 이런 몇 군데만 먼저 참고하셔도 그냥 2박 3일 코스가 거의 다 잘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여행에, 국내 여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류현화 씨를 전화로 연결해서 역사와 자연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도시 계림 여행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 여러분들도 계림에 여행 가셔서 이 모든 것들을 직접 눈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현화 씨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계림 여행 오늘 류현화 씨가 들어 이제 찾아본 자료들로 저희가 우리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현화 씨가 추천한 외에도 지금 제가 조금 이제 추가로 네 찾아본 몇 군데에 대해서도 또 소개를 보충해드리겠습니다. 네, 계림하게 되면 이제 리강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계림 여행에서 울창한 카르스트 산악지대와 맑은 강이 어우러진 대표적인 경관을 이제 리강에서 다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배 타기 체험이 인기인데 저는 이건 해봤었거든요. 근데 배 탈 때 거기에서 옆에서 이제 배를 타면서 거기 강에서 그 물고기를 직접 뭐 낚아 올리는 네, 이런 장면을 보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배 타기는 꼭 이제 필수 코스로 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코끼리 코산, 이걸 또 코끼리 코 언덕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샹비샨, 여기는 뭐 상징적인 곳이기도 하니까 꼭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까 또 추천을 못 드렸던 곳이 하나 더 남아있는데, 칠성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칠성공원. 네, 계림 시내에 위치한 종합공원으로 경치와 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이니까, 제가 갔을 때 이런 곳을 몰라서 그때는 인터넷 정보, 15년, 어쨌든 오래됐으니까 인터넷 정보가 그렇게 발달했을 때도 아니니까 이런 곳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찾아보면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맛있는 음식에 대한 계림의 그 전통적인 음식이라든지 특색 음식에 관한 얘기를 아까 이제 두세 가지를 꺼내면서 해드렸는데, 아주 또 중요한 걸 하나 저희가 이제 빠뜨린 게 있습니다. 그 꾸일린 미粉, 계림에서 이제 그 쌀국수를 맛보는 걸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계림 쌀국수의 원조인 격이 바로 이 계림 러우관, 꾸일린 러우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계림 쌀국수의 원조라고 할 수가 있는 곳인데, 진한 육수와 쫄깃한 면발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에 가게 되면, 이 맛집에 가게 되면 꼭 거기에서 계림 쌀국수를 시켜서 드셔보기 바라겠습니다. 매운 돼지고기 볶음도 추천 메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삭의 맥주 물고기, 그러니까 양수어 비조위. 네, 우리도 이제 그 요리를 할 때 맥주를 이용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여기 계림에서도 그렇게 요리를 만드나 봅니다. 네, 여기는 이제 리강에서 잡은 신선한 생선을 맥주로 끓인 그 샤브샤브 같은, 여기에서 우리가 먹는 그 샤브샤브, 혹시 이제 꼬치집에 가도 우리가 그 맥주를 넣어서 끓이는 샤브샤브가 있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부드러운 고기와 시원한 국물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삭의 맥주 생선, 네, 이걸 꼭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또 계림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을 때 아주 제가 인상에 남았던 곳이 하나 있는데, 시지예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이라는 시, 거리라는 지에, 그래서 웨스트 스트리트 야시장,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좀 길어지는데, 검색할 때 네 글자로 한자로 검색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여기는 현지 음식과 소품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인데, 다양한 길거리 음식과 핸드메이드 기념품을 여기에

곳에서 모두 체험해 볼 수가 있어서 관광객들은 오히려 좀 이런 아기자기한 곳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 저는 좀 이런 데 치우쳐 있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면은 필수로 이제 꼽을 만한 코스이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다른 뭐 남성분들은 또 이런 곳을 즐기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가게 되면 이 거리에 또 게림 매운 두부, 네, 라도우프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맛보시고, 그리고 연잎에 그산 그 찹쌀떡 허이의판, 네, 이것도 이 야시장에 가게 되면 꼭 추천 음식이니까 맛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티앤야팅이라는 곳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전통적인 분위기 속에서 계림 특신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이 식당의 이름이에요. 맛집을 아까도 이제 하나 더 러우관 추천해드렸었죠. 네, 이런 유명한 맛집들은 사실 꾸딱히 맛집 비행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여행 갔을 때 누구나 다 이 먹는 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기억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집에 가게 되면 추천 메뉴가 칠색 당요리 치자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채 볶음이 또 맛있는 집이라고 하니까 가서 꼭 시켜서 드셔보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계림 여행에서 우리가 어떤 여행 팁을 알고 가면 좋은지도 전 찾아봤는데 제가 갔을 때 거기 온도가 좀 많이 습하다는 게 느껴지긴 했었습니다. 우리 연변은 진짜 살기 좋은 고향입니다. 사계절이 다 분명한 곳이라서. 계림은 이 습도가 좀 높은 편인데 그래서 이제 여행 팁이라면 가벼운 옷과 우산을 이제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리강에 가서 이제 배 타기 앞에서도 추천을 드렸는데 이 배 타기 할 때도 팁이 있는데 아침에 일찍 가게 되면 안개 속에서의 그 경험이 더욱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경치 감상이 아주 환상적으로 네,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아쉽게도 이 팁을 몰라서 대낮에 그냥 배를 탔었습니다. 네, 그리고 현지 시장에서 우리가 뭐 기념품, 특산품 이런 거 챙겨서 사고 싶은 분들은 계림 특산품인 료오버 차, 네, 차의 일종인데 이걸 살 수도 있고 계림에 가게 되면 향료를 그 좀 특이한 걸 많이 파니까 계림 향신료 같은 것도 이제 구입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계림은 자연과 맛이 어우러진 도시라서 여유롭게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남은 시간 크러쉬의 노래 몇 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Yeah.

오늘의 힐링 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소란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주일 갑니다. 이번 주엔 문춘산 작사, 김문농 작곡, 박철호 편곡, 김몰자의 노래로 최고의 선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내가 왜 당신을 좋아했을까? 내가 왜 당신을 사랑했을까? 당신을 알면서 나는 눈이 멀었고 당신을 알면서 나는 귀가 먹었지요. 미남은 아니래도 너무나 멋져요. 부자가 아니래도 너무나 든든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두운 밤길에도 마음속에 언제나 별빛이 반짝이어요. 후회는 없어요. 원망도 없어요. 당신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래요. 나는 왜 당신을 좋아했을까? 나는 왜 당신을 사랑했을까? 당신을 알면서 가슴이 설레었고 당신을 알면서 순간도 소중했죠.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이 되어주고 바람이 부는 날이면 담벽이 되어줘요. 당신과 손잡고 오르는 언덕길에 흐르는 세월도 아깝지 않아요. 후회는 없어요. 원망도 없어요. 당신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래요. 후회는 없어요. 원망도 없어요. 당신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래요. 당신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래요.

이번 주엔 문춘산 작사, 김문농 작곡, 박철호 편곡, 김월자의 노래 최고의 선택을

0: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1: 中波873kHz， 초단파103.5MHz， 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제10회 중로 박람회 제35회 할빈 국제무역상담회가 할빈에서 동시적으로 개최됩니다. 중로 박람회는 중로 양국 간 경제무역협력 분야에서 최고 수준이자 최대 규모의 종합전시회로 중로 실질적 협력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2014년 제1회 개최 이후 박람회는 누적 7천여 개 중로 기업과 105만 명의 바이어가 전시와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초기에 에너지 광물, 기계 전기 설비 등 전통 분야에 집중했던 협력 범위가 점차 디지털 경제, 녹색 저탄소, 크로스보더 전자상 거래, 바이오 의학 등 신흥 분야로 확장됐습니다. 박람회 개최 기간 중로 양국은 20여 개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59건의 다채로운 연계 행사를 동시에 개최하고 20여 차례 대러시아 경제무역 협력 행사를 통해 맞춤 매칭과 효율적 연계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로 양국의 참가 업체들은 현장에서 100여 차례 신제품 최초 공개, 쇼케이스, 방송 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5월에 룡강 대지에 봄꽃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거리와 골목에서 상과들에 이르기까지 허드러지게 피어난 봄꽃으로 룡강 대지는 한폭의 아름다운 생태 그림을 펼쳐놓은 듯합니다. 매년 이맘때면 할빈공정대학의 캠퍼스는 핫플레이스로 떠오릅니다. 백화가 앞다투어 피어나는 봄, 아름다운 꽃들이 도시를 밝게 물들이면 도시의 핫플레이스 로드맵이 새롭게 갱신됩니다. 소피아 광장의 봄꽃과 유럽풍 풍경, 노란집 꽃담, 성식물은 캠핑 등 시민과 관광객들이 꽃물결석에서 여유로운 한때를 즐기고 있습니다. 할빈 고리원에서는 140년 된 야생 배나무가 예정대로 꽃을 피웠고 고목의 가지마다 가득 피어난 수천 송이의 백꽃으로 고목은 마치 거대한 하얀 우산을 방불케 합니다. 비록 만개한 꽃이 지속되는 시기는 열흘 남짓에 불과하지만 고목은 이미 도시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된 문화적 상징이 됐습니다. 요즘 문화관광 부문은 꽃구경 로드맵을 출시했으며 음악공원의 자전거 전용 도로는 꽃 감상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마가구 강변의 생태 거실은 도시의 녹색 변천사를 기록했고 매 하나에 피어나는 꽃은 룡강이 살기 좋고 여행하기 좋은 곳임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성 전역이 두견화 최적 관상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두견화는 진달래 또는 영산홍이라고도 불리며 동북 지역의 삼림지대에서는 이 꽃을 둘러싼 수많은 아름다운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꽃구경 플러스 모델은 단순한 구경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소비 형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흑하시 애휘구의 달자향 꽃바다 옆에는 밴드가 상주하며 공연을 했고 꽃밭 정류장에는 관광객들을 인증샷 찍는 장소로 안내하는 표지판을 비치했습니다. 개동현 진달래 축제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해림시 필가산 관광지에서는 무형 문화재 체험과 북약 보급을 결합한 몰입형 봄나들이 명소를 조성했습니다. 쌍갑산의 자울령에 위치한 450헥타르 규모의 두견화 꽃바다 옆에서는 특색 있는 시장과 수공예품 부스가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성이 계절의 경계를 깨고 오직 초여름 룡강만의 량만과 열정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빙설의 재미를 여전히 체험할 수 있는 한편 싱그러운 식물과 삶의 정취가 가득한 생태 풍경을 구경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가 연이어 등장해 멀리서 온 관광객들이 독특한 북극의 여름을 몰입형으로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할빈 빙설 대색의 몽환 빙설관이 전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겨울에 성화강에서 채집한 얼음을 활용해 할빈 기차역, 중화 바로크 등 도시의 랜드마크 건물을 빙설 대세계에 압축적으로 재현했습니다. 쾌적하고 온화한 초여름 기후와

넓고 자연 그대로의 성화강변 생태환경 덕분에 이곳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야외 레저를 즐기고 바비큐와 캠핑을 하며 산과들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됐습니다. 5월들은 현재까지 약 10만 명의 관광객을 맞이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수치입니다. 초여름 좋은 계절을 틈타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이 단체로 우리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희망과 기대를 가득 실은 관광 전세를 차 판다호가 성도에서 200여 명의 관광객을 태우고 출발해 산과 바다를 넘어 북극의 몰이평 생태 힐링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판다호 특별 관광 열차는 관광객들을 오수리강 배노래의 발상지인 여하까지 안내했습니다. 이곳에서 관광객들은 현지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져 춤을 추고 독특한 현지 특색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올여름 우리성은 여름철 피서 관광 100일 행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료식, 숙박, 교통, 관광, 쇼핑, 오락, 학습의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 서비스 제공에 집중해 우리나라 전역의 여름철 피서 관광을 이끄는 선도 지역이자 세계적인 피서 명소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요즘 령강 각 지역의 기온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야간 경제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상권에서 향촌의 광장에 이르기까지 인파가 북적이고 야간 생활의 정취가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도시의 어둠이 깃들자 여유로운 야간 시간을 즐기려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할빈 여러 상권을 찾았습니다. 다양한 야간 경제 공간은 사람들이 머무르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개업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동북농업대학 미식거리는 5월 들어 일평균 방문객이 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요즘 도시 주민 소비의 60%가 야간에 이루어지며 야시장은 그중 가장 생활의 정취를 갖춘 성장극으로 꼽혔습니다. 치치할 제우 야시장에서는 다양한 동북 특색의 먹거리 외에 거리 공영구역, 어린이 놀이구역을 특별 설치해 다양한 연령대의 관광객과 시민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이에 상가들의 영업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배로 증가했고 주변 상권의 소비 활력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외 지역 문화 특색이 강한 야간 소비 IP인 개소 냉면축제, 흑하 애휘국제 야시장 등도 도시의 온정과 왕성한 소비 잠재력을 과시했습니다. 야간 경제의 물결이 농촌 진흥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2026년 마을 슈퍼리그 전국대회 흥룡강 지편 경기구의 경기에는 이를 경기 관람 인원이 2,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대회 개막 이후 지역 문화창의 상품 및 농특산물의 야간 매출은 전월 대비 45% 이상 증가했으며 약 200명에 가까운 농민과 소규모 상인들이 집 근처에서 일자리를 얻고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강력한 온난기단의 영향으로 우리성 전역에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며 평균 기온은 최근 30년 동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늘한 북방에 위치한 흥룡강이 순식간에 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할빈은 자주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라일락 꽃이 만개해 도시 전역을 수놓고 있으며 꽃향기가 은은한 향에서 물씬 풍기는 짙은 향으로 변하면서 도시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습니다. 밀산시 대소 흥계호 사이에는 심리에 늘어선 야생 살구꽃이 제철에 맞춰 활짝 피었고 학강시 곳곳의 가지에는 분홍빛 벚꽃이 봄빛을 수놓고 있습니다. 이춘시의 홍성화산 지질공원에서는 진달래가 꽃바다를 이뤘습니다. 최근 성내 여러 지역의 실내 테마공원과 전시관이 관광객들의 새로운 인기 장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할빈극지공원에서는 서늘한 공기가 야외 무더위를 단번에 차단하고 생동감 넘치는 수중동물공연이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태양도 풍경구 판다관에서는 사육사들이 국보 판다에게 시원한 식수를 넉넉히 준비하는 것은 물론 별도로 피서용 정자를 설치했습니다. 이 시간 주간종합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33번째 시간입니다. 호영이네 집. 육아가 창문을 마주하고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있다. 안타까움에 젖어 입술을 옥물던 육아는 지친 듯 두 눈을 스르르 감는다. 호영이 들어서며 육아를 부른다.
1: 여보, 밥 먹겨. 자, 멤버신 시켜준다고 거기 저리면서.
2: 알았어요.
1: 금방 시험 쳐서.
0: 육아는 호영이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쌀쌀맞게 대답하고는 주방으로 향한다. 호영이 말없이 그를 따라 나간다.

0: 유가야.
1: 예.
0: 제일 잘하는 고기조림과 계란찜 했어.
1: 뭐 드릴까요?
0: 아니야, 그냥 앉아. 됐어. 자자자, 밥 먹자.
2: 밥상에 마주 앉아 유가를 흘끔 보던 호영이 한 마디 내뱉는다.
3: 먹여.
0: 먹어. 비계가 많아. 먹어.
2: 호영 어머니는 먹음직한 돼지고기 한 점을 골라 유가의 밥그릇에 얹어준다. 순간 유가는 구역질을 느끼며 손으로 입을 막으며 문가로 달려가 토하기 시작한다.
0: 왜 저래?
3: 왜 저래?
0: 아니, 어디 아파?
2: 호영이 어머니가 급히 달려와 등을 두드려준다.
0: 아유, 왜 이래? 어디 아파?
1: 괜찮아요.
0: 유가야, 네 임신했지? 구역질이 달라.
1: 아, 아니에요. 그냥 위가 좀 아파서요.
0: 아니야. 난 경험자야. 내가 알지. 이건 임신이 틀림없어.
1: 아,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위예요. 별거 아니에요. 가서 놀게요. 어머니면 나아요. 먼저 식사해요.
0: 아, 그래. 쉬어라.
3: 진짜 괜찮소?
1: 네.
2: 말을 마친 유가가 방으로 들어가자 호영 어머니는 급히 아들의 팔을 잡으며 신신당부한다.
0: 아휴, 잘 들어. 요즘 세심하게 돌봐라. 애미가 알아. 네 색시 임신했어.
3: 진짜요?
0: 아들, 정말 애를 가졌으면 대학은 무조건 못 가게 해야 돼.
3: 네, 네, 맞아요.
2: 한목지가 종사전과 한목지가 마당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다.
4: 그걸 줍는 건 내 몫이야.
5: 받아요.
4: 저기 말이야, 너와 이렇게 배드민턴을 치다가 어쩌면 장애인 운동회에 참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금메달을 딸지도 모르지. 아, 그렇게 되면 넌 감독 겸 대장이야.
2: 이 시각 진해화는 우울한 표정으로 정원의 정자의 길에 서 있다. 얼마 후 한정연이 다가오더니 손에 든 종잇장을 진해화 앞에 내민다.
6: 진주임,
4: 아속의 임무는 같이 쳐주는 거야.
5: 나 계속 시승 들어줄 거예요.
4: 배드민턴은 안 되겠어.
7: 강공대학 좋아.
2: 한정연이 내민 종잇장은 바로 대학 입학 통지서이다. 진해화는 한정연의 손에 쥐어진 통지서를 곁눈으로 읽어보며 체념한 듯 말한다.
7: 지질학부 좋네. 학교에 가서 쓸 거 다 준비해놨다. 새 요, 새 이불, 새 옷들. 생각해보고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미리 알려줘. 내가 준비해놓게. 네 아버진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졸업한 후에 학교의 교훈으로 남았으면 해. 네가 선택한 길이니까 네 스스로 걷고 순조롭길 바래.
4: 잘 가다.
2: 한편 한목지가 진공이 곁에 있던 높은 나무에 가서 척 걸린다. 정사전과 한목지가 서로 마주보며 웃음을 곁들인다.
5: 좋아요. 나 못해요.
2: 한목지가 발끝을 들고 배드민턴 채를 높이 쳐들어 공을 내려오려 하지만 기가 모자라 공이 닿지 않는다. 한목지가 종사소를 부른다.
4: 이리 와. 우리 둘이 같이 해야겠어.
7: 가봐.
2: 모든 걸 체념한 진해화의 목소리엔 실망과 아쉬움이 한껏 담겨있다. 한정연은 엄마의 반응에 입을 삐죽이며 자리를 뜬다.
6: 강건대학 지질학부, 이 학교가 어때서?
2: 한편 한목지는 종사조를 안아 우러받치고 종사조는 공을 향해 손을 한껏 뻗는다.
5: 역시 내가 아니면 안 되죠?
4: 그래 맞다. 하나
5: 왼쪽으로요. 자 왼쪽 좀 한 더.
4: 왼쪽이요. 빨리
5: 아 됐어요.
2: 한편 집안으로 향하는 계단이 오른 한정연은 그때까지 꼼짝 않고 서 있는 진해화를 흘끔 돌아보고는 대학 입학 통지서를 한껏 높이 들여보며 집 안으로 들어간다. 한편 협동작전으로 드디어 공을 준 한목지와 종사조는 다시 땅에 놓았던 배드민턴채를 주워든다.
4: 자! 아이고! 자, 자, 계속 쳐!
5: 나 힘들어요.
2: 침실. 종사존이 거울 앞에 마주서 옷단추를 채우고 있는데 한목지가 침대 한가득 진열해놓은 새 옷들을 하나하나 가져다 종사존의 몸에 견줘본다. 곧 대학에 가게 될 종사존을 위해 한목지가 준비해준 옷들이다.
4: 겁내. 봄이 오면 몇 개 더 사.
5: 싫어요. 갈아입을 수만 있으면 돼요.
4: 아이고, 대학 생활을 생기 넘치게 시작해야지. 곱게 입고 가. 다부럽게. 넌 빨간색을 입으면 고와. 맞지? 됐다.
5: 옷들이 다 비싸 보이는데 숙련값을 얼마나 붙여야 돼요?
4: 내가 평생 그걸 붙일 것 같아?
5: 딴 일 할래요?
4: 널 대학에 보낸 후 내 앞가림 해야겠어.
2: 이때 정아줌마가 허리에 두른 행조치마에 손을 닦으며 활짝 열려진 침실 문 앞에 와선다.
8: 목지.
4: 네.
8: 누가 찾아왔어.
4: 누구예요?
8: 여자야.
2: 한목지가 정원으로 나간다. 밖에 구혜가 서있다.
4: 구혜구나.
5: 목지. 할 말 있어.
2: 한목지를 향해 입을 열리던 구혜는 뒤따라 나오는 종사손을 보고 머뭇거린다. 한목지가 종사존을 돌아보며 말한다.
4: 사존아, 넌 들어가 있어.
2: 종사존이 들어가자 구혜가 다급히 말을 잇는다.
4: 무슨 일이야?
5: 목지, 제발 육아를 도와줘.
4: 육아가 왜? 잘 됐잖아. 제일 좋아하는 이과대학에 붙었고.
2: 집안으로 들어간 종사존이 가까운 창가에 붙어서서 두 사람을 주시해 본다.
5: 근데 지금 못 가게 됐어.
4: 왜 못 가?
5: 걔가 임신했어. 신입생 모집 사무실에서 입학 자격을 취소하겠대. 애가 미칠 지경이야. 정 안 되면 나보고 레일같이 유사...

0: 한편 뜻밖의 부탁에 한목지가 난감한 표정을 짓는다.
1: 우리 사이에 도울 수 있으면 돕지. 대학 입시 정책은 중앙에서 정했어. 우리 아버지가 나서봤자 힘이 안 돼. 그럴 힘이 있으면 내 상황에도 대학 시험을 쳤을 게 아니야.
2: 사람을 찾아 파괴그런 안 될까? 사실 요가는 너네 집에 신세 시는 거 싫어해. 너무 착한 거지. 근데 내가 봐도 아쉬워.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유가한테는 평생 기회가 없어.
0: 한목진의 집 조각. 식탁을 마주하고 앉은 한목진은 밥을 먹을 대신 고든 표정으로 식사 중인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3: 다 먹었어?
4: 네.
3: 국 드실래요?
5: 마실 수 이쑤시개에서.
3: 아줌마, 이쑤시개 갖다 줘요. 고마워요.
0: 식사를 마치고 다들 나가자 진혜화는 한목지를 걱정스레 바라보며 묻는다.
6: 목지야, 왜 그래? 한 술도 안 먹고 아줌마 보고 네 입맛에 맞는 걸로 하랄까?
1: 아니에요.
6: 왜 그러는데?
1: 아휴, 어떻게 입을 떨지. 요가 대학에 붙었잖아요.
6: 응.
1: 임신했대요.
6: 임신했다고?
1: 네. 정책대로라면 대학에 못 가요. 유산한다면 몰라도.
6: 아, 참 그건 아니지. 아니, 이거... 아, 참, 하필이면 왜 이때에 임신했대?
1: 그러게요. 그래서 골치 아파요. 아, 아버지께 물어봐 주세요. 아버지가 도와줄 수 있는지.
6: 아, 그럴게. 급해 마. 내가 물어볼게.
1: 네. 잘 얘기 드려요.
6: 그래, 알았어.
0: 한병선의 서재.
5: 어, 아, 그럼 이건 어쩔 수 없는가요? 괜찮소, 조주임. 그래, 알았어. 고맙소. 아, 수고하오.
0: 성수화기를 넣고 바로 앞에 서 있는 진해화를 올려다보던 한병선이 딱한 표정을 짓는다.
6: 뭐래요?
5: 아, 안 된다. 초생 사무실, 이과대학 다 소통해봤소. 전국에 수험생이 수백만 명이 되는데 빠졌다간 큰일 나.
6: 요가도 참 팔자가 사나워요. 재수 없는 일은 다 당한다니까요.
5: 아이고, 육아 상황도 그렇지만 딴 원인으로 못 가는 사람들도 엄청 많소. 초장 사무실 뭐, 아이고, 수험생들과 학부모들로 꽉 들어찼소. 경위반까지 출동했소.
6: 알아요. 정치 심사에 떨어진 사람이 많다는 거. 헌데 육아는 조건이 우월하잖아요. 그냥 막한창 임신해서 그렇지. 냉정하게 말해서 이번 일 때문에 대학에 못 가면 너무 아쉬워요. 솔직히 이 규정이 여자들한텐 불공평해요.
5: 아, 내일 북경에 가서 간부 양성반에 참가하는데 기회가 있으면 유관 부문에 반응해볼까?
6: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보. 초생제도는 중앙에서 정했어요. 우린 견결이 옹호하고 관철하고 집행하기만 하면 돼요. 함부로 나서지 말아요.
1: 아버지.
0: 진혜화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서재의 문이 열리며 한목지가 들어선다.
6: 목지야, 저 아버지가 많이 알아봤는데 정말 정말 안 될 것 같아.
0: 한목지는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서서 자리를 뜬다. 한목지가 맥없이 계단을 오르는데 마주 내려오던 종사존이 그를 부른다.
7: 목지씨,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0: 종사존의 물음에 한목지는 응대도 하지 않고 더벅더벅 계단을 올라 자기 방으로 간다. 한목지의 뒷모습을 지켜보던 종사존은 한병선의

0: 소재를 녹화한다. 들어와.
1: 사조나, 무슨 일이야?
2: 아버님, 어머님, 목지 씨가 왜 저러는지 물어보려고요. 표정이 굳어있어요. 내가 대학에 가면 이혼할까 봐 그래요?
0: 그런 거 아니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1: 잘 왔어. 사전아, 앉아.
0: 사실 나도 궁금했어. 네 생각은 어떤지.
2: 아버님, 어머님, 두 분과 묵지 씨한테 고마워요. 농촌에서 온 저한테 잘해주고 대학도 보내주고.
0: 종사선이 덜썩 무릎을 꿇는다.
2: 아버님, 어머님, 맹세할게요. 적을 땐 묵지 씨를 안 떠나요. 평생 묵지 씨만 보고 살 거예요.
0: 바보스럽게 왜 이래. 얼른 일어나. 일어나.
3: 일어나.
0: 바보같이 너 명심해. 함부로 무릎 꿇는 거 아니야. 알았어? 네 마음은 우리가 받을게. 사실은 네가 아니고 유가 때문에 속상해하는 거야.
2: 유가 언니가 왜요?
0: 유가가 대학에 붙었는데 임신한 거 알게 됐어. 규정대로면 대학에 못 가. 며칠 전에 구애가 일 때문에 왔어. 목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너한테 말하기 싫었어. 너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야.
2: 대학 입시가 너무 불공평해요.
0: 예? 무슨 소리야? 당부하는데 함부로 말하지 마. 특히 학교에서는 입단속 잘해야 돼. 우리 집 얘기나 아버님 얘기는 절대로 하면 안 돼. 아님 골칫거리가 생겨. 넌 아직 어려서 모르는 게 많아. 이 사회는 엄청 복잡해. 알았지? 그래, 가서 쉬어. 그리고 육아 일을 묵지가 안 말하면 너도 묻지 말고. 응? 가봐.
2: 네.
4: 사색에 잠긴 얼굴로 서재를 나가는 종사손을 잠자코 지켜보던 진혜화는 그의 모습이 사라지는 걸 확인하고서야 입을 연다.
0: 계집애도 참 바보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근데 양심은 있네요.
3: 양심? 사리에 박다고 하지. 예, 괜찮으네요. 나중에 대학 가면 아마 인재가 될 거요.
0: 네, 그래요.
3: 맙소사 우주라는 것 봐. 여보.
0: 왜요?
3: 어쩌면 우리 한씨 집안에 큰 공을 세운 같구만.
0: 칭찬해요.
3: 칭찬?
0: 네.
3: 이만한 큰 꽃을 달아줄게.
4: 허영이네 집. 허영 어머니와 요가가 대문 앞에 앉아 남새를 다듬고 있는데 고해가 찾아온다.
5: 아주머니.
6: 구애구나.
5: 요가만 하러 왔어요. 나와봐.
7: 네, 갈게요.
4: 고해가 요가의 손을 잡고 마당으로 가자 허영 어머니는 일소를 멈추고 급히 자리에서 일어서서 두 사람의 뒤를 따른다.

드라마 인생향연 3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34번째 시간입니다. 허영이네 집. 허영 어머니와 요가가 대문 앞에 앉아 남새를 다듬고 있는데 구혜가 찾아온다.
1: 아주머니.
2: 구혜구나.
1: 요가만 하러 왔어요.
2: 나와봐.
1: 네, 갈게요.
0: 구혜가 요가의 손을 잡고 마당으로 가자 허영 어머니는 일소를 멈추고 급히 자리에서 일어서서 두 사람의 뒤를 따른다. 한편 구빈토리를 돌아 육안의 방앞까지 온 구혜는 걸음을 멈춘다.
1: 잘 들어. 목지 아버지가 알아봤는데 내 상황으론 절대 갈 수 없대. 대학에 가려면 유산할 수밖에 없어.
3: 그게 확실해?
1: 목지는 그렇게 말했어. 헌데 오래 안 되면 내년에도 쉴 수 있대. 애도 생명인데 나아야지.
0: 담벽에 붙어 이들의 얘기를 엿듣던 호용이 어머니는 요가가 임신했다는 확신에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1: 아니, 우리 직접 초생 사무실에 가서 물어보자.
3: 직접 물어볼까? 그럼 지금 가자.
0: 요가가 구혜와 함께 자리를 들였는데 허영이 어머니가 급히 그를 부르며 다가선다.
4: 요가야, 요가. 아유, 우리 며느리 진짜 임신했어? 니들이 말하는 거 다 들었어. 정말 임신했구나.
3: 어머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런 일이에요. 그동안 난 밤낮 없이 시험 공부를 하느라 학교에 말미까지 맡았어요. 이 시험이 저한테 아주 중요해요. 대학에 가는 건 아주 중요한 기회예요. 어머님, 아기는 제가 더 고려해보면 안 될까요?
4: 뭘 고려할겠어? 대학이든 뭐든 상관없고 애는 호신의 종자야.
5: 요가야, 잘 들어. 사람은 양심이 있어야 돼. 평소에 내가 잘해줬지, 안 그래? 어쩌려고 이래. 우린 다 네 하잔대로 했어. 근데 애는 마는 절대 안 돼.
3: 어머님, 급해 마세요.
5: 어떻게 안 급해?
3: 진정하세요. 우리 초생 사무실에 가서 물어보려고요. 대체 어떤 정책인지 알아보고 다시 의논할게요.
1: 네.
3: 바로 올게요.
5: 빨리 와. 인사 대영이를 불러올 테니 병원에 가 검사해봐라. 아이고, 손 잘 보게 됐네. 다 꼭 그럴게.
0: 한목진의 집. 책상에 마주 앉은 한정연은 진정 집에 가려고 짐을 꾸리는 종사조를 지켜보고 있다.
6: 지금 가요? 딸 28에 떡과 찐빵을 먹고 꽃종이를 붙여요. 그러니까 그 전에 가서 일을 거들어야죠.
7: 올케가 가면 설에 오빠가 쓸쓸할 텐데.
6: 목지씨가 친정에 가랬어요. 같이 부모님 뵈러 가고 싶었는데.
7: 같이 가자고 저를 끄죠.
6: 지르면 안 가도 돼요. 산길이 멀고 걷기도 힘들어서 다리가 아플 거예요.
7: 많이 아끼네요. 그럼 가지 말아요.
6: 안 돼요. 집 생각나요. 괜찮아요. 빨리 오면 되죠. 초이트날에 올 거예요.
7: 현모양처네요. 지금 오빠와 올케는 누가 누구를 못 떠나요?
6: 몰라, 오빠가 날 못 떠나죠. 지금은 나한테 의지해요.
7: 임무를 철저히 완수했네요. 나중에 대학 가면 어떡해요?
6: 어머님과 의논했어요. 주말엔 덜 벌어 올 거예요.
7: 평소에는요?
6: 얼케는 오빠의 지팡이잖아요. 지팡이가 없으면 오빠는 넘어져요. 그럴 리가요. 난 묵지 씨의 영원한 지팡이예요.
7: 얼굴거려. 오빠가 얼마나 무서운지 지내봐요.
0: 병원 문 앞. 고해가 초조한 기색으로 서성이고 있다. 얼마 후 한목지 모습이 병원 대문 앞에 나타난다.
1: 목지, 드디어 왔구나.
8: 구혜, 요가는?
1: 안에 있어.
8: 들어가자. 요가는?
0: 한목지가 원복도에 놓인 장의자에 앉아있는 요가에게 다가간다. 고해가 멀찌감치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8: 요가.
0: 요가의 곁에 앉은 한목지는 창백한 얼굴로 곧 울음이 터질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요가를 보며 머뭇거리다가 드디어 입을 연다.
8: 요가, 이렇게 하는 거 반대야.
3: 나도 하기 싫은데 딴 방법이 없잖아.
8: 예. 대학교 오문 앞에서 밀려난 사람으로서 내 고통을 알아. 근데 이건 생명이야. 뱃속의 애는 너의 피와 살이야.
3: 근데 애를 낳으면은 난 끝장이야.
8: 그런 거 아니야. 기회를 한번 잃었을 뿐이지 앞으로 기회가 엄청 엄청 많아. 근데 애는 내 생명의 연장이야. 어?
3: 구혜한테서 들었어?
8: 그래.
3: 설득하러 온 거구나.
8: 맞아. 애를 낳으라고 설득하러 왔어. 요가야, 너무 비관할 거 없어. 지금 많이 좋아졌어. 제일 힘든 고비를 다 넘어왔고 나라도 매일 발전하고 있어. 대학 입시도 회복했잖아. 앞으로는 더 좋은 기회가 많아질 거야. 이건 확실해.
3: 이번 기회를 놓치면은 난 평생 기회가 없어.
8: 아이고.
3: 난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8: 아이고, 요가 한 대 알려줄게. 길은 여러 갈래 많아. 왜 꼭 대학에 가야 하고 대학에만 집착해야 돼? 일터에서 공을 세울 수도 있어. 안 그래? 독학해서 얼마든지 대학 꿈을 이룰 수도 있고. 내 아버지를 놓고 봐도 그래. 요 아저씨, 이술이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대단한 노르신이어서 그의 기회는 대부분 실천에서 왔어. 맞지? 요가, 내 말을 들어. 내 아버진 외손자가 생긴 거 알면 엄청 좋아하실 거야. 외손자는 내 아버지의 생명의 연장이기도 하잖아. 아, 그래? 그러니 나만 믿고 애를 낳아. 애를 보면 우리가 바라는 미래가 보일 거야.
0: 허영이네 집. 허영이 어머니가 주방에서 닭탕을 보글보글 끓이고 있다. 자전거를 탄 허영이 마당으로 들어서며 다급히 엄마를 부른다.
9: 엄마! 엄마! 엄마! 이 시간에 왜 갑자기 불렀어요? 엄마, 왜요? 아유. 무슨 일이에요?
5: 아유. 아들, 이제야 왔네.
9: 네?
5: 아, 잘 들어. 내 잭시 임신했어.
9: 네?
5: 넌 애비가 되고 허씨는 후손이 생겼고 난 손자를 본다고.
9: 임신했어요?
5: 어.
9: 잘 됐어요, 엄마. 이호가는요?
5: 어? 아이고, 방금 구혜와 같이 사무실에 갔어.
9: 거긴 왜요?
5: 둘이 뭐더라? 정책이고 뭐고 하더라. 아이고, 혈압이야. 심장이 뛰어 말이 안 나와. 뭐더라, 임신하면 대학에? 임신 안 하면?
9: 아니, 천천히 얘기해요. 뭡니까?
5: 아유, 급해서 겠네.
9: 진정하세요. 급하긴요.
5: 그러니까 임신하면 정부에서 대학을 못 가게 한대. 대학 가려면 애를 지워야 되고 이런 거야.
9: 뭐라고요?
5: 그래.
9: 애를 지운다고요? 감히! 절대 가만 안 둬요!
5: 아들, 네? 똑똑이들아, 큰일은 네가 결정해. 선택해봐.
9: 네.
5: 내 색시를 대학 보낼 거야? 애를 낳게 할 거야? 어?
9: 당연히 애를 낳아야지. 대학은 개뿔, 못 가려.
5: 그렇지. 남자면 약속 지켜야 돼. 애미한테 손자를 안겨준다고.
9: 네.
5: 알겠지?
9: 당연히 당연하죠.
5: 아유, 들어가
9: 누워주세요.
5: 쉬기 뭘 쉬어. 닭국을 끓이고 있어.
9: 아, 닭국은 무슨 닭국이에요. 들어가 눕기나요. 닭국은 내가 끓일게요.
0: 병원 복도. 유가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한목지를 바라보며 한탄을 토한다.
3: 묵지야, 나는 왜 계속

0: 남의 지배를 받고 있을까? 왜 나한텐 결정권이 없을까? 난 지금처럼 살기 싫어. 어쩌다가 기회가 생겼는데 잡고 싶다고, 지금처럼 살기 싫다고, 평생 이렇게 안 살 거야.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줘? 대체 내가 뭘 잘못했어?
1: 이러지 마, 그쵸? 울지 마. 그런 생각 마. 다 좋아질 거야. 자신을 믿어봐. 내가 희망을 버리지 않고 포기 안 하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 우리가 있잖아. 넌 혼자가 아니야.
2: 서름이 복받친 요가가 어깨를 들먹이며 울음을 토한다. 그런 요가를 안쓰럽게 지켜보던 한목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요가 곁에 다가서서 한 손으로 그의 등을 다독인다. 요가가 한목지에게 기대어 서럽게 흐느낀다. 먼 발치에서 이들을 지켜보던 고예가 조용히 자리를 든다. 요가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고 나서 복도 한켠으로 물러선 한목지는 깊은 한숨을 내쉰다. 얼마 후 가까스로 감정을 조스리고 마음을 진정시킨 요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한다. 한목진의 집. 동근 탁자 앞에 마주 앉은 한목진은 만년필을 만지작거리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다. 노크소리와 함께 종사손이 들어선다.
3: 인차 친정에 갈 거예요.
2: 한목지가 말없이 종사조를 향해

0: 목주 씨, 좀 새로운 수법을 쓰면 안 돼요?
1: 정월 보름만 지나면 학교에 가야 돼. 그거 전에 이 일을 해결하고 싶어.
0: 어쩌려고요?
1: 사준아, 넌 곧 떳떳한 대학생이 돼. 넌 멀고도 먼 인생길을 새롭게 시작하게 돼. 너의 대학 입시를 도와줄 때부터 이렇게 결심해서 너를 도와주었으니 너도 날 도와줘. 이혼하는 건 내 소원이야.
0: 그게 말이 돼요? 우리 결혼 등기까지 했고 두 집이 잔치도 했어요. 대체 왜 이래요?
1: 지금은 몰라도 돼.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너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찢어져. 더 이상 마주 볼 수가 없어.
0: 목지 씨, 부모님들께 약속했어요. 목지 씨한테도 약속할게요. 이제 대학에 가든 어디 가든 목지 씨를 꺼리지 않아요.
1: 그게 아니야. 난 8살이나 많아. 세대 차이가 나니까 정신적으로 어울리지 못해. 걱정 마. 대학 공부하는 동안 졸업할 때까지 제때 생활비를 보내줄게. 아, 참. 너의 입학 서류에는 미혼이라고 적었어.
2: 한목지가 말하는 내내 글을 쏘아보고 있던 종사존이 자리에서 발딱 일어나 리혼 협의서를 쫙쫙 찢어버린다.
0: 동의 안 해요. 동의 안 해요. 동의 안 해요. 동의 안 한다고.
2: 진해화가 한경선의 서재문을 벌컥 열어젖히며 들어선다.
3: 여보.
2: 두 사람이 다투는 소리가 서재까지 들려온다.
0: 육아 때문에 그래요? 언니가 대학에 못 붙은 거 운이 나빠서예요. 시집가서 남의 애를 입신했는데 왜 나한테 화풀이해요?
2: 진해화가 도리머리를 저으며 서재문을 닫는다.
1: 사존아, 이 일은 육아와 전혀 상관이 없어. 너도 잘 알고 있을 거라 믿어. 더 이상 육아는 끌어들이지 말자.
2: 종사손이 눈물을 흘리며 한목지의 품에 와라간긴다.
0: 남목지 씨 곁에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제발 날 좀 가엽게 여겨줘요. 시골에서 시집와서 겨우 가정을 이뤘어요. 실은 내가 목지 씨를 시중 뜨는 게 아니야. 목지 씨가 내 지팡이에요. 목지 씨, 왜 이래요? 목지 씨.
2: 종사손이 애걸하다시피 한목지를 붙잡고 하소연하지만 한목지는 모표정한 얼굴로 목성마냥 굳어있다. 진해화가 의자에 앉아 가슴을 어루쏠며 애써 진정하고 있는데 한정윤이 뛰어들어와 손가락으로 우측을 가리킨다.
4: 아버지, 어머니.
2: 한경선이 손에 신문을 든 채 한정현을 바라보더니 낮은 한숨을 내쉰다. 한편 한목지는 자신의 품에 안겨 울고 있는 종사전을 사정없이 밀쳐낸다.
1: 관둬. 이런 수작 부리지 말고 재밌어? 어? 잘 들어. 동의하든 말든 이혼할 거야. 잊어버리면 또 쓸 거야. 유치하게.
2: 한목지는 쌀쌀 맞은 표정으로 종사조를 바라보고는 복도로 나가 란가를 잡고 서서 아래층에 대고 소리친다.
5: 이 집 식구들 다 들으시오. 난 종사조가 이혼합니다. 누구도 말리지 마시오. 말려도 소용없으니까. 날 한번 도와주십시오.
2: 듣다 못한 한정연이 서재문을 닫아버린다. 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는 종사손의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린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난 한목지는 허탈한 표정으로 두 눈을 스르륵 감으며 난간에 내고

0: 드라마 인생향연 3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1: 네, 이것으로 고전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2: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제10회 중로 박람회 제35회 할빈 국제무역상담회가 할빈에서 동시적으로 개최됩니다. 중로 박람회는 중로 양국 간 경제무역협력 분야에서 최고 수준이자 최대 규모의 종합전시회로 중로 실질적 협력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2014년 제1회 개최 이후 박람회는 누적 7천여 개 중로 기업과 105만 명의 바이어가 전시와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초기에 에너지 광물, 기계 전기 설비 등 전통 분야에 집중했던 협력 범위가 점차 디지털 경제, 녹색 저탄소, 크로스보더 전자상 거래, 바이오 의학 등 신흥 분야로 확장됐습니다. 박람회 개최 기간 중로 양국은 20여 개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59건의 다채로운 연계 행사를 동시에 개최하고 20여 차례 대러시아 경제무역 협력 행사를 통해 맞춤 매칭과 효율적 연계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로 양국의 참가 업체들은 현장

에서 100여 차례 신제품 최초 공개, 쇼케이스, 방송 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5월에 룡강대지에 봄꽃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거리와 골목에서 산과 들에 이르기까지 허드러지게 피어난 봄꽃으로 룡강대지는 한 폭의 아름다운 생태 그림을 펼쳐놓은 듯합니다. 매년 이맘때면 할빈 공정대학의 캠퍼스는 핫플레이스로 떠오릅니다. 백화가 앞다투어 피어나는 봄, 아름다운 꽃들이 도시를 밝게 물들이면 도시의 핫플레이스 로드맵이 새롭게 갱신됩니다. 소피아 광장의 봄꽃과 유럽풍 풍경, 노란집 꽃담, 성식물은 캠핑 등 시민과 관광객들이 꽃물 결석에서 여유로운 한때를 즐기고 있습니다. 할빈 고리원에서는 140년 된 야생 배나무가 예정대로 꽃을 피웠고 고목의 가지마다 가득 피어난 수천 송이의 백꽃으로 고목은 마치 거대한 하얀 우산을 방불케 합니다. 비록 만개한 꽃이 지속되는 시기는 열흘 남짓에 불과하지만 고목은 이미 도시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된 문화적 상징이 됐습니다. 요즘 문화관광 부문은 꽃구경 로드맵을 출시했으며 음악공원의 자전거 전용 도로는 꽃 감상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마가구 강변의 생태 거실은 도시의 녹색 변천사를 기록했고 매 하나에 피어나는 꽃은 룡강이 살기 좋고 여행하기 좋은 곳임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성 전역이 두견화 최적 관상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두견화는 진달래 또는 영산홍이라고도 불리며 동북지역의 삼림지대에서는 이 꽃을 둘러싼 수많은 아름다운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꽃구경 플러스 모델은 단순한 구경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소비 형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흑하시 애휘구의 달자향 꽃바다 옆에는 밴드가 상주하며 공연을 했고 꽃밭 정류장에는 관광객들을 인증샷 찍는 장소로 안내하는 표지판을 비치했습니다. 개동현 진달래 축제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해림시 필가산 관광지에서는 무형 문화재 체험과 북약 보급을 결합한 몰입형 봄나들이 명소를 조성했습니다. 쌍갑산의 자울령에 위치한 450헥타르 규모의 두견화 꽃바다 옆에서는 특색 있는 시장과 수공예품 부스가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성이 계절의 경계를 깨고 오직 초여름 룡강만의 량만과 열정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빙설의 재미를 여전히 체험할 수 있는 한편 싱그러운 식물과 삶의 정취가 가득한 생태 풍경을 구경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가 연이어 등장해 멀리서 온 관광객들이 독특한 북극의 여름을 몰입형으로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할빈 빙설대색의 몽환 빙설관이 전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겨울에 성화강에서 채집한 얼음을 활용해 할빈 기차역, 중화 바로크 등 도시의 랜드마크 건물을 빙설대색에 압축적으로 재현했습니다. 쾌적하고 온화한 초여름 기후와 넓고 자연 그대로의 성화강변 생태 환경 덕분에 이곳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야외 레저를 즐기고 바비큐와 캠핑을 하며 산과 들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됐습니다. 5월 들어 현재까지 약 10만 명의 관광객을 맞이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수치입니다. 초여름 좋은 계절을 틈타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이 단체로 우리 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희망과 기대를 가득 실은 관광 전세를 차 판다호가 성도에서 200여 명의 관광객을 태우고 출발해 산과 바다를 넘어 북극의 몰입형 생태 힐링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판다호 특별관광열차는 관광객들을 우수리강 배노래의 발상지인 요하까지 안내했습니다. 이곳에서 관광객들은 현지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져 춤을 추고 독특한 현지 특색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올여름 우리 성은 여름철 피서 관광 100일 행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료식, 숙박, 교통, 관광, 쇼핑, 오락, 학습의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 서비스 제공에 집중해 우리나라 전역의 여름철 피서 관광을 이끄는 선도 지역이자 세계적인 피서 명소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요즘 룡강 각 지역의 기온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야간 경제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상권에서 향촌의 광장에 이르기까지 인파가 북적이고 야간 생활의 정취가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도시의 어둠이 깃들자 여유로운 야간 시간을 즐기려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할빈 여러 상권을 찾았습니다. 다양한 야간 경제 공간은 사람들이

무르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개업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동북농업대학 미식거리는 5월 들어 일평균 방문객이 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요즘 도시주민 소비의 60%가 야간에 이루어지며 야시장은 그중 가장 생활의 정취를 갖춘 성장극으로 꼽혔습니다. 치치할 제우 야시장에서는 다양한 동북 특색의 먹거리 외에 거리 공영구역, 어린이 놀이구역을 특별 설치해 다양한 연령대의 관광객과 시민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이에 상가들의 영업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배로 증가했고 주변 상권의 소비 활력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외 지역 문화 특색이 강한 야간 소비 IP인 개소 냉면 축제, 흑하 애휘 국제 야시장 등도 도시의 온정과 왕성한 소비 잠재력을 과시했습니다. 야간 경제의 물결이 농촌 진흥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2026년 마을 슈퍼리그 전국대회 흥룡강 지편 경기구의 경기에는 이를 경기 관람 인원이 2,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대회 개막 이후 지역 문화창의 상품 및 농특산물의 야간 매출은 전월 대비 45% 이상 증가했으며 약 200명에 가까운 농민과 소규모 상인들이 집 근처에서 일자리를 얻고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강력한 온난기단의 영향으로 오리성 전역에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며 평균 기온은 최근 30년 동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늘한 북방에 위치한 흥룡강이 순식간에 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할비는 자주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라일락 꽃이 만개해 도시 전역을 수놓고 있으며 꽃향기가 은은한 향에서 물씬 풍기는 짙은 향으로 변하면서 도시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습니다. 밀산시 대소 흥계호 사이에는 심리에 늘어선 야생 살구꽃이 제철에 맞춰 활짝 피었고 학강시 곳곳의 가지에는 분홍빛 벚꽃이 봄빛을 수놓고 있습니다. 이춘시의 홍성화산 지질공원에서는 진달래가 꽃바다를 이뤘습니다. 최근 성내 여러 지역의 실내 테마공원과 전시관이 관광객들의 새로운 인기 장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할빈극지공원에서는 서늘한 공기가 야외 무더위를 단번에 차단하고 생동감 넘치는 수중동물공연이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태양도 풍경구 판다관에서는 사육사들이 국보 판다에게 시원한 식수를 넉넉히 준비하는 것은 물론 별도로 피서용 정자를 설치했습니다. 이 시간 주간종합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오늘은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수연이는 어머니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될수록 자기의 애타게 바라는 눈길을 어머니 눈길과 마주치려 하였다. 하지만 어머니는 피하듯이 그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의 나약성과 침묵에 수연이는 몹시 격분해서 얼굴이 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강영천이 자기에게 입을 삐죽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주저도 없이 왕유일 앞으로 성큼 달려나갔다. 격동과 분노에 찬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1: 왕유일! 내 놈은 아직 이태선 일을 잊지 않았겠지?
0: 그는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다. 사람들은 펄쩍 놀란 듯이 머리를 쳐들었다.
1: 여러분! 우리 큰아버지는 세 식구가 어떻게 죽었는가를 기억하고 있지요? 우리 아버지도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으로.
0: 사람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이 소박한 농민들이 어찌 같은 운명을 지닌 사람들의 일을 잊을 수 있겠는가. 수연의 말은 용광로의 샘물이 사람들의 가슴속으로 흘러드는 것 같았다. 그들은 자신의 불행을 연상하였다. 동정과 고통의 뜨거운 눈물이 분노한 눈에서 샘솟듯이 흘러내렸다. 여자들은 흑흑 흐느껴 울었다. 어머니 옆에서 울고 있던 예순 넘은 한 할머니가 갑자기 까무라쳤다. 옆 사람들이 그를 흔들어 깨웠다. 그는 흰머리를 날리며 무대로 미친 듯이 덮쳐들었다. 어머니와 다른 한 여자는 그 할머니가 넘어질 것 같아 인차 뒤를 따라서며 부축하였다. 사람들은 그가 바로 불쌍한 왕 할머니인 것을 알아보았다. 그의 집은 세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한다 하는 일꾼이어서 그리 가난하지 않았다. 둘째 아들 진수는 제남 제사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가 집에 설세로 왔을 때 왕유일은 개다리들을 시켜 그를 향공소에 붙잡아 놓고 공산당이라고 감투를 씌웠다. 기실 왕유일 놈은 그가 가져온 돈에 눈독을 들이고 협잡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천만 뜻밖에도 억척 같은 진수는 죽어도 굽어들려고 하지 않았다. 왕유일은 그를 현 감옥에 압송해 보내고는 은화 100원이면 사람을 빼올 수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그렇게 큰 목돈을 어느 집에서 어떻게 구할 수 있었으랴. 결국은 재산을 몽땅 팔아 돈을 마련하여 올려보냈다. 돈은 그대로 왕유일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갔고 진수는 현성에서 돌아온 지 닷새 만에 숨지고 말았다. 그러고도 성차지 않아 왕유일은 또 진수의 아내를 붙잡아다 몸을 어지럽히고 연태 유곽에 팔아먹었다. 아들과 며느리 생각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던 왕 할머니는 한쪽 눈이 멀었다. 왕유일을 잡았다는 소문을 들은 그는 이른 아침에 손녀 옥자를 끌고 회의장에 나왔다. 처음에는 얼마간 겁을 내었으나 수연의 말을 듣고는 돈은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왕유일에게 달려들어 물어뜯고 때리며 욕설을 퍼부었다.
1: 이쪽 일로봐! 네 놈에게도 오늘이 있구나!
2: 내 아들아.

0: 독강아, 봐! 너희 어머니야!
1: 행기가 독강이를 흔들며 새된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 가슴을 억누르던 불안과 공포의 돌덩이는 이미 분노의 불길에 녹아버렸다. 그는 모래와 돌멩이를 움켜쥐고 필사적으로 왕유일을 향해 뿌렸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대 위로 쓰러 올라갔다. 뒷사람의 주먹이 앞사람의 등에 잘못 떨어져도 아프다거나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독강이도 기운껏 비집고 들어갔다. 모자가 달아났으나 죽지도 않았다. 강영천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격동되었다. 그는 몹시 흥분되어 분노한 사람들을 지켜보았다. 파파 늙은 할머니들까지도 모두 이 나쁜 놈을 족치고 있었다. 이것은 얼마나 치열한 복수의 불길인가. 그는 비록 직접 손을 대지 않았지만 그들과 마찬가지로 원한이 풀리는 것만 같았다. 그의 감정은 사람들의 마음과 한 골수로 흘렀다. 그는 사람들이 더욱 호되게 때려 마음속 원한을 실컷 풀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왕유일 놈이 까무러쳤을 때에야 그는 덕성이와 몇 명을 데리고 사람들을 떼내었다. 덕강이는 힘겹게 어머니를 부축하였다. 행디는 놀라서 울어대는 만자를 어머니 품에서 받아놨다. 온 얼굴이 땀투성이가 된 어머니는 어정쩡해서 아들과 행디를 번갈아 바라보며 후 하고 긴 숨을 내쉬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큰 소리로 외쳐댔다. 고통, 쓰라림, 그들의 고초는 끝이 없었다. 세세대대로 내려온 원한의 눈물은 마를 줄 몰랐다.

0: 강영철은 분노의 불길로 온몸을 태우며 성큼성큼 무대 위에 올라갔다. 그는 항일민주정부를 대표하여 왕유일놈의 죄상을 까발키고 나서 그놈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그것을 즉시 집행한다고 선포하였다. 사람들은 밀물처럼 밀려들었다. 덕송이, 옥추, 대해 등 여럿은 거의 제정신이 아닌 왕요일을 감기슬구로 끌고 갔다. 수연이와 란자가 그 뒤를 바싹 따랐다. 강영천과 다른 몇 사람은 앞으로 밀려드는 사람들을 막느라고 진땀을 뺐다. 사람들 틈에 끼운 어머니는 휘청거렸다. 자기 눈으로 직접 이 원수놈의 끝장을 보고 싶었다. 발끝으로 한껏 기도듬하며 앞을 내다보다가 깜짝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모래구덩이 앞에 꿇어앉은 왕유일놈의 뒤에 수연이가 총을 받들어 들고 찰칵 총알을 재우는 것이 눈에 띄었다. 어머니는 너무도 긴장하여 심장이 금시 목구멍으로 튀어 올라오는 것만 같았다. 공포의 찬 흐름이 또다시 그를 내리눌렀다. 그는 얼마나 총소리를 무서워했던가. 땅! 총성이 울렸다. 어머니는 놀라서 그 자리에 말뚝처럼 굳어졌다. 수연이는 다시 어깨에 총을 메었다. 왕유일의 시체를 덕송이가 구덩이에 넣었다. 사람들이 조용해지자 구정부 대표 강영천은 왕유일의 가족에게서 생활을 유지할 물건 위에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선포하였다. 뒤이어 천정부를 구성하고 마을 간부를 선거하였다. 천장으로는 이미 몇 해째 천장 노릇을 하였으나 기실은 아무 권리 없이 지내온 독순아바이가 다시 뽑혔다. 쉰대여섯 나는 이 사람은 온순하고 담이 작으나 글도 쓸 줄 알고 계산도 할 줄 알고 일처리에도 솜씨가 있어서 사람들은 그를 선거한 것이다. 덕성이는 농민 구국회 회장으로 되고 부상 입은 치즈는 부천장이 되었다. 민병 대장과 청년 구국회 회장으로는 옥초와 대해가 각각 선거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부녀 구국회와 청년 부녀대를 구성하고 수연이와 란자 이 두 처녀가 회장과 대장으로 임명되자 술렁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아까도 수연이와 란자가 총을 메고 남정들과 함께 있는 것이 놀랍고도 신기하게 여겨졌으나 그때는 의혹에 찬 눈길로 스쳐보았을 뿐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원한과 비분이 가득 찼던 지난날에 대한 가슴 아픈 회옥과 하늘 땅을 뒤번지는 사변으로 하여 어리둥절해진 그들이었다. 그러나 왕유일을 처단해 치우자 그들은 천천히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혔다. 무서운 봉건적 독충이 그들의 가슴 속에서 살그머니 기어나와 머리를 축혀들고 싸움터에 돌입하려고 하였다. 특히 로인들이 제일 법석 고아되었다. 사람들 속에 서 있는 어머니는 가슴이 서늘하였다. 어머니는 마을에서 줄곧 사람들의 존경과 믿음 속에 살아왔다. 사람들은 그가 현숙하고 단정하며 바르고 남을 잘 도와주는 마음씨 고운 여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아낙네들은 종종 그의 집으로 찾아와 심중을 터쳐놓고 그의 도움을 청했다. 어머니는 비록 가난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고초를 잘 알아주었다. 어려운 고비에 빠진 사람에게는 동정이 가장 필요하다. 동감하는 눈물 도방울과 서너 마디의 관심 어린 말만 받아들여도 가슴이 후련해진다. 어머니는 이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알았다. 비웃고 비꼬는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다.
1: 아이고, 좀 보라고. 수연이 저 처녀를 다 버렸구만. 아, 남정들과 같이 있으면서 창피한 줄도 몰라. 아유, 저런 망신이라고야. 오, 내 얼굴이 다 뜨거워지는걸.
0: 한로파가 쫑발을 통통 구르며 결이 나서 고아되었다.
2: 아이고, 이 얌전한 처녀인데 개어미도 그냥 내버려 두노만. 이니네 안사람은 그저 마음이 어지러워서 애를 버렸구만.
0: 애기를 아는 다른 한 중년 아낙네가 한숨을 지으며 맞장구 쳤다. 어머니가 괴로움에 못 이기고 있을 때 한 늙은 령감이 그한테로 다가왔다. 꼬불꼬불한 대추나무 지팽이를 짚고 있는 이 령감은 화가 나서 흰 수염을 덜덜 떨며 눈을 딱 부릅뜨고 어머니를 사납게 노려보았다. 어머니는 흠칫하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삽시에 온몸에 소름이 오싹 끼치고 두 손이 신경질적으로 우들우들 떨렸다. 이 령감은 어머니네 문 중에서 학열이 제일 높은 분으로서 수연의 넷째 할아버지였다. 그의 머리에는 봉건도덕 륜리가 꽉 들어차서 온종일 입에 삼종 사덕, 24호도, 삼선도, 사막도 따위들을 떼놓지 않았다. 딸과 며느리는 그를 몹시 두려워하였다. 오늘도 그는 왕유일놈이 잡혔다는 소문을 듣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또 무슨 사람들이 인지를 잡으러 온 모양이라면서 자기만 호기심에 끌려 구경 나오고 집안 사람들을 얼씬도 못하게 꼭 가둬 놓았다. 그는 일이 크게 벌어지는 것을 보고 아마 액수가 닥치어 세상이 도탄에 빠지려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였다. 그도 왕요일의 죽음에 대하여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으나 마음속으로는 더럽 겁을 먹었다. 그는 여자들이 앞에 나서 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쳐 놀랐다. 그의 말대로 한다면 그것은 음인이 나라를 다스리려는 징조인 것이다. 집안의 손녀가 그 틈에 끼어 있는 것을 본 그는 화가 천둥같이 터졌다. 그러나 총이 무서워서 직접 무대 위에 가서 수연이를 찾지 못하고 어머니에게로 달려들었다.

0: 만자는 기겁을 하여 어머니 가슴으로 파고들었다. 사람들은 모두 이 불쌍한 여자를 보며 손에 땀을 쥐었다. 어머니는 이 로인에 대하여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이런 모욕적인 꾸지람을 받기는 처음이었다. 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그를 바라보며 애처롭게 빌었다.
1: 아주버님, 걔가 제 좋아서 하는 일인데 애미 나라고 무슨 수가 있나요?
2: 뭐지?
0: 령감은 결이 나서 펄펄 뛰었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랫사람이 자기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는다면 자신의 체면은 깎이고 말 것이 아닌가. 그는 지팽이를 어머니 얼굴에 바싹 갖다 대고 삿대질을 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2: 괘씸한 걸 저것을 냉큼 집으로 끌고 가지 못할까? 당장!
0: 어머니는 고개를 들고 사람들의 몰이로 무대 위에 서 있는 딸을 바라보았다. 무대 위의 사람들도 눈을 크게 뜨고 그에게 눈길을 못 받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도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처신하는 데 달렸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듯하였다.

0: 드라마 숨바귀꽃 일곱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저게 침략 앞에서
1: 베이징 시간 8:00.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中波873kHz，초단파103.5MHz，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연변 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